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제가 먼지나 그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에 좀 많이 유난을 떠는 편이었는데 뭐 과거 완료형은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그 마스크가 곳곳에서 다 동이 나고 그럴 때 지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도 저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는 마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대요. 마스크 여분이 꽤 있을 거다. 뭐 오늘의 미세먼지 정보를 꿰고 있을 거다. 심지어 제 후배는 어디 이렇게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늘 먼지가 있나? 운전하던 남편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제 후배가 옆에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끊고 나서 아니 검색을 안 하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검색보다 이게 빨라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나름 이렇게 저를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평소에는 유난이다 좀 이러면서도 급하게 그게 어떤 면이 좀 필요하고 궁금하고 빨리 뭔가 축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 좀 유난인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 은연 중에 저 사람이라면 좀 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공식적인 국가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모두가 너무나 유난을 떤다고 할 만큼 열심히 열심히 많이 추억하고 파고들고 해서 언제나 이 두 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추억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도 싶네요. 놓쳐오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유롭게 길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도착을 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소라 이문세의 잊지 말기로 해, 그리고 김현철 이은미의 우리 언제까지나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덜렁거리는 신발 앞코를 순간 접착제로 붙이다가 왼손 집게 손가락에 접착제가 붙었다. 그걸 떼어내려고 반대쪽 손을 댔다가 양 집게 손가락이 서로 붙었다. 허겁지겁 떼어낸 다음 물티슈로 접착제가 묻은 부분을 닦으려다 이번엔 물티슈가 붙었다. 집게 손가락 끝에 매달린 하얀 물티슈가 깃발처럼 나부꼈다. 손을 격하게 흔들어봐도 떨어지지 않았다. 물로 씻으니 오히려 피부에 더 밀착되었다. 클렌징 오일로 벅벅 문질러봤더니 더 하얗게 클렌징 되었을 뿐 그대로였다. 물티슈 조각은 내버려 두고 책상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두툼해진 왼쪽 집게 손가락이 성가셨다. 몇 시간 후 과일을 씻고 깎았더니 동그라미는 과일물이 들어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다. 손가락 끝에 동그라미를 단 채로 개와 산책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기를 돌렸다. 시간이 흘러 저녁밥을 차려 식탁 앞에 앉았을 때 물티슈는 떨어질 듯 손가락 끝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떼어내니 마치 스티커처럼 떨어졌다. 속 시원할 것 같았는데 별 느낌이 없었다. 하루 동안 물티슈 조각을 달고 사는데 익숙해졌나 보다. 나는 오늘 손에 붙은 물티슈를 핑계로 할 일을 미루지 않았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늘 사소한 것에 전전긍긍하며 평정심을 찾지 못해 괴로웠는데 그럴 땐 그저 눈앞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였다. 묵묵히 하루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끔해진다. 그게 바로 자연 치유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

신영원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글은 짧은 글 긴 여운 김신우의 꾸준한 행복이었습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 모두에게 일상이 꼭 필요한 거네요. 만약에 그거 떼내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잡고 있었으면 뭐 손이 더 들러붙기나 했겠지. 다른 해결책이 없었겠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건 해결돼 있더라.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김만수 헤어진 후에 전해드리고 2부로 갈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독수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전해드렸습니다.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닉네임을 중간에 바꾸신 분들은 되게 또 이렇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 맞다 바꿨지라는 생각이 웃음이 났습니다. 8378 뒷번호 쓰시는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또 신복수님도 어서 오세요. 이선희님 그쵸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에서 눈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눈을 그렇죠. 예,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한 주 더 지나 있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또 월요일이야 라는 생각이었다면 요즘은 월요일도 빠르고 토요일도 빠르고 모든 요일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배려라는 단어가 워낙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라서 그럴까요? 황금배련님? 어색하지 않은데요? 익숙한데요? 네. 장마 같은 주말 날씨에 양복을 입은 채 장대비로 양복 입고 장대비를 맞아서 빗물 세탁을 하셨다는 그 말씀인가 봐요. 어떻게 우산 아니 비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양복의 장대비는 이거 맞는 순간 약간 어떡하지? 해서 이렇게 생각이 멎는 느낌 있잖아. 사람이 한 요만큼 걱정되고 막 그런 건 오히려 막 빨리 해결을 하거나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화를 뭐 많이 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생각이 멎을 정도로 확 뭐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의 그런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생각도 더 이상 안 나는 거. 도광택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월도 이제는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그럴 리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자락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요. 예, 하순이네요. 마지막 그 그룹에 와 있긴 하네요. 그리고 꼬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첵하고 업무 시작합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독수리님이 오늘 오전 좋으시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슬슬 나가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 365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6617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 이게 제가 그때 발음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1201 쓰시는 분이 저 말고 누가 있었다 하셨는데 1201 쓰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것도 같은데 1102도 제가 후루룩 해버리면은 다 비슷하게 들리겠더라고요. 더 또박또박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은 인사를 나눴고 김선숙님 비가 오락가락하는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은 차 한 잔에 여유와 또 아가들과 휴식을 즐기는 중입니다. 살짝 꽃 모종만 옮겨 심고요. 지난주에 그동안 너무 몸을 혹사시켰다며 막 본인을 자책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요. 살짝 진짜 꽃 모종만 요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소영 씨와 음악에 있으니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라고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 얘기네요. 자 노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로 준비했고요. 닐 다이아몬드 스윗 캐롤라인까지 두 곡입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먼저 들으신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러였습니다. 349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어서 오세요. 179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의 신청곡이에요. 비틀즈의 걸 원하셨죠?

비틀즈의 걸 함께 하셨어요. 도광택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정님, 이번 주부터 세워둔 계획이 있는데 오늘 아침은 잘 지켰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침 먹기? 뭐 이런 거. 근데 한번 시작을 딱 하고 나면, 물론 그 중간에 어쩌다 보면 사람이 실수해서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시작하셨다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고민이나 후회나 그런 것들이 시작도 못해서 오는 거니까 시작하셨으면 반하신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잘해나가시면 됩니다. 뭔지 되게 궁금한데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자, 2부 끝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함께 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22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3298 쓰시는 분 트리미 이성훈님. 아, 날씨가 어느새 여름이네요. 이직해서 일한 지도 어느덧 석 달째. 또 벌써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잘 적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하시는 김진영 주임님, 영업 다니느라 힘드신 정 부장님, 다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러게 어느새 이렇게 적응해서 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이에요. 그리고 7401 쓰시는 분, 도광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는 그렇죠. 추억사연 만나러 가야 해서 이 노래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김종서 지금은 알 수 없어.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16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소영님은 친구가 많나요? 저는 요즘 말로 하자면 타고난 극 내향인입니다. 어릴 때도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음악 시간에 가창시험을 볼 때도 반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못 댈 정도였어요. 선생님의 배려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순 있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떨림이 생생합니다. 그런 저에게도 세상 편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중학교 때 전학 와서 친구가 된 선민입니다. 당시 제 짝이 키가 너무 빨리 자라서 뒷줄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학생이 앉게 되면서 저희는 짝이 된 거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단짝이 된 건 아닙니다. 선민이 말에 따르면요. 무슨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신이 애타본 것도 참 신기하다네요. 그땐 점심이 급식이 아니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먹었잖아요. 저는 제 자리를 떠나는 법도 없었고 그냥 아이들이 옆에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밥 먹기에만 충실했는데 선민이는 못 말리는 외향인이었던 겁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 텐데도 누가 보면 제가 전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이 책상 저 책상 순회 식사를 했었어요. 덕분에 저는 단 몇 주 만에 그동안 말 한 번 안 섞어 본 친구들과 다 얘기를 해보게 됐고 쉬는 시간에도 여기저기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제 학창시절의 빈 공간이 다 채워졌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은행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전업주부, 선민이는 학원 강사하다가 전업주부. 현재 저희는 바로 옆 단지 아파트에 사는데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선민이가 다 여기 사는 줄 알아요. 아파트 카페에도 저랑 늘 앉아있고 여기서 또 한 다리 건너 지인을 만나서 저 없이도 저희 입주민 카페에 자주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첫 번째 베프는 자기라면서 이상한 투정을 부리는 중년 아줌마. 이제 점점 친구랑 할 게 많겠죠? 언젠가 둘이서 긴 여행도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는데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여행 때 선민이가 저를 끌고 나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한 일이 있었는데요. 후보곡들인데 얼마나 떨었으면 최종적으로 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다 신청해 볼게요.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다 지나고 먼저 들으신 노래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두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6161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안혜지의 노래가 좀 더 뒤에 나왔을걸요? 그러면은 약간 최신곡을 위주로 골랐다면 마지막은 결국 예, 벌써 이 밤이다 지나고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뭔가 이렇게 둘이서 좀 신나게 약간 힘있게 부르기에는 난 사랑을 아직 몰라가 더 맞아보세요. 이걸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얼마나 떨었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던 건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걸까요? 그래도 진짜 그 친구분 덕분에 우리 선민 씨죠? 친구분이 선민님 덕분에 아, 6161 쓰시는 분이 뭔가 좀 많은 게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했다는 게 전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시절에 끌고 다니면서 평소에 혼자라면 못했을 것들을 아, 반강제로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진짜 싫은 일이고 정말 막 그러면 학교 끝나고 뭐 따로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뭐야 정말 이러지 말아라. 네.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사이의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강제로 끌려다니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사연자님도 네, 좋아서 함께 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단짝 친구가 됐고 졸업하고 뭐 성장하고 사회인이 돼서도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렇게 근거리에 사시면서 지금까지 우정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그 친구분 친화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주민인 줄 알 정도로 그냥 자주 보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만 오시겠어요. 눈 자주 보는 사람들은 눈 인사 나누고 뭘 하나 해도 약간 그 뭐 사람들이 오지라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서서 뭔가 하고 마음을 써주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도 아 당연히 우리 여기 사는 줄 알았네 라거나 뭐 여기 주민이나 다름없지 라거나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학창 시절의 친구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함께 했던 그 마음의 어떤 밑바탕이 아주 잘 깔려 있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뭔가 너무 많이 알아버린 나이에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겁도 있고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법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학창시절 친구는 그냥 좋으면 끝. 거기서 끝. 그렇게 뭉쳐진 관계라 지금까지도 두 분의 우정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는 걸 거예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던 그 원래 글은 그 앞으로 두 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길었거든요. 정말 멋지게 다 떼놓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추억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함께 공부를 좀 하신 게 있었나 봐요. 그걸로 노년에 뭔가 좋아서 하는 소일거리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3부 끝곡으로 송재호 늦지 않았음을 전해드리고 저는 4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어요. 4298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를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님이 아까 어느 분이 그 계획한 거 오늘 첫날 잘 시작했다고 했던 거 왠지 아침 먹기 맞을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대기 최근에 이걸 시작하셨군요. 남편을 비롯해서 온 식구가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인 저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거하게 시작하지 않고 이거 좋은 방법인데 너무 막 처음부터 무슨 막 반찬 여러 가지 꺼내서 그렇게 다 차려놓으면 아침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먹기란 쉽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너무 거한 느낌? 예.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가볍게 요거트에 사과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셨나 봅니다. 괜찮은데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늘 먹어오던 사람들처럼 너무 잘 먹는다. 그러면 그동안 뭐 이게 안 먹혀서 안 먹었다기보다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좀 건너뛰었던 그런 건가 봐요.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사실 막 아침 너무 과할 필요는 없죠. 영양 맞춰서 여기에 뭐 그 뭐 있잖아요. 아무튼 아침에 먹는 거 그런 거. 저도 사실 아침 챙겨 먹은 지 아침을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요즘은 조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닌데 그냥 당연하게 너무 좀 건너뛰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다들.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아예 뭐가 늦어요. 그리고 1496 쓰시는 분 상원님도 와 계시고요. 바람구름님 반갑습니다. 728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집 앞에 나무가 겨울에는 민머리 같다가 여름에는 장발 청년 같습니다. 녹색 장발 청년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렇죠. 여름에는 가로수가 아주 풍성하죠. 가끔 똑같은 그 신호에 걸려 서 있는데 그 겨울에는 훤하게 앞에 뭐가 다 보이다가 이제 여름에는 녹음이 푸르른 그 녹음 사이에서 간판도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 짙은 녹색이 주는 청량감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희님도 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도광택님이 네, 신청하신 노래를 앞에다 먼저 준비할까요? 스니프 앤더 티얼스의 드라이버 시트 준비했고요. 그리고 부산 갈매기님이 신청하신 노래 마키마크 앤더 펑키 번치 굿 바이브레이션즈까지 두 곡입니다.

스니프 앤더 티어스의 드라이버 시트 그리고 마키마크 앤더 펑키 번치의 굿 바이브레이션즈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사파루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9670 쓰시는 분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새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람 같고 그런 기분은 왜일까요? 하셨는데 우리가 제목도 그렇고 프로그램 제목도 그렇고 추억이라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누가 이게 하나만 꺼내도 나도 그런데 나도 아는데 이래서 더 빨리 친해지고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번에는 8209 쓰시는 분이 아마 조금 전에 그 굿 바이브레이션즈 듣다가 주신 것 같아요. 이 노래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신청합니다라고.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까요?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이거 노래 그 친구들하고 막 부르면 진짜 빠르고 랩도 진짜 막 숨차고 그랬는데 요즘 랩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떠먹여주는 듯한 너무 고마운 랩이네요. 아, 641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머 우리 연배인가 보다 하시면서 솔리드 나만의 친구 같이 잘 들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은미님도 오늘 굉장히 리듬 타는 곡들이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 의도하진 않았으나 꽤 있네요. 네, 꽤 있네요.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은 듣다가 조금 아쉽지만 먼저 가요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24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렸었어요. 네, 에어컨 요즘 막 키우고 그러다가 약간 이 벌써 냉방병인가요 하셨는데 조심하시고요. 권수연님, 음악을 들으면 그 시절 그 감성에 적게 되죠. 세월이 흘러도 추억 소환은 여전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지난다고 우리 지금 많이 듣는 노래들 이만큼은 이제 그만 여기서 어디 하나 이렇게 묶어서 넣어놓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앞소절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내 마음 알아서 리듬 타고 알아서 추억하고 그런 게 진짜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네, 이번 주도 함께 에너지를 내봅시다. 같이 추억도 찾고 그래요. 그리고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6월도 이제 뭐 하순이죠. 뭐 더 열심히 건강하게 달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성훈님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 더 같이 힘내시라고 신청하신 노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준비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농송교당 서양수 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길일 양신이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행동가짐에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한 길일은 진정한 지도인을 만나는 날, 진정한 법에 결정심을 세운 날,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이며, 보통 길일은 계문을 잘 지키고 사심을 방지하며 욕됨을 참고 안심하며 전과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 날, 이타행으로서 복을 지으며 우연한 고를 잘 극복해 묵은 빚을 잘 갚는 날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서영은 꿈을 꾼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풍속에서도 기릴 양신이 있었던 걸 보면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점쳐보려는 마음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죠. 사실 요즘도 이런 풍속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챙긴다든지, 요즘은 타로카드를 이용한 점을 보는 것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다가올 미래를 점쳐보려는 마음, 재미삼아 해보는 건 괜찮겠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미어서는 안 될 텐데요. 정산종사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날그날 우리에게 어떤 운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 행동가짐에 일진이 달려있다는 생각일 겁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복을 많이 짓다 보면 웃을 날은 찾아올 거고요. 내가 지은 복이 언젠가 나에게, 모두에게 또 다른 복으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교무입니다. 한마디로 교무를 표현하면 원불교의 성직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교화, 교육, 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 교구와 교당, 기관과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인데요. 이론상의 진리를 전심전력을 다하여 깨닫고 나아가 중생을 위해 오롯하게 힘을 기울여 가르쳐 나간다는 의미에서 교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원불교 헌교를 보면요. 전무 출신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해 종법사가 수여하는 소정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교육에 종사하는 자를 교무라고 정의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교무는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교무들에게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파와 친소에 초월할 것이고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고 질병, 재난, 애경 등에 그 인사를 잃지 말 것이고 상하를 막론하고 공경이 대응해 모든 교제에 결함이 없도록 하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교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29장 둥구신 임은혜 교무송 듣고 옵니다.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넌 꿈이 뭐니? 라는 질문도 가끔 받는다. 어릴 적 가졌던 그 꿈을 간직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한다. 내 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꿈은 상황 따라 생각과 여건에 따라 계속 바뀌어 나갔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서원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서원을 가슴에 풀고 살 수 있는 장치를 해주셨다. 각종 의식 행사 때마다 외우는 일원상 서원문이 바로 그것이다. 대종사님의 간절한 울림이 담긴 일원상 서원문. 평소 독송할 때마다 그 진리를 향한 서원만큼은 변하지 않고 간직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종경 천도품을 보면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라고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있다. 우리 교도들은 교당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심이 깊어져 서원이 생겨난다. 여기에서 서원은 어떤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서원이라고 하면 크고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꿈이라고 하면 좋겠다. 조금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교당을 오래 다니고 교무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연마하고 생활하면 신앙심이 깊어진다. 이때 서원이 생겨나고 싹을 틔우게 된다. 별다른 생각 없이 교당에만 잘 다니면 되겠지가 아니라 신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자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나의 서원은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 법을 철저히 믿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경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도달하는 것이다. 하루 10쪽 이상의 경전 봉독을 오늘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서원을 염두에 두고 잘 실행해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시는 제자가 되기까지 정진을 쉬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선명교당 김상우 교도님의 글 서원에 대하여 넌 꿈이 뭐니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일원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볼게요. 몽돌입니다. 러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 유럽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해외교화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런 대도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왕산 종목사님께서 유럽교구 순방과 현지 교화 현장 격려를 위해 출국길에 오르셨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환송의 노래를 들으시며 과거 박장식 대원종사의 해외교화 이야기와 여의도 공항에서 펼쳐졌던 역사적인 환송식 장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 해외 개척 교화라는 여정은 거룩한 순교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시며 지금도 척박한 현지에서 교당을 유지하고 있는 현지 교무들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특히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앙총부가 해외 현지에 제가 출가 교도들을 격려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교화 현장에 교단의 따뜻한 기운이 충만하기를 심축하셨고요. 제가 출가 대중의 공경어린 환송과 배웅을 받으시며 은혜로운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원불교 최고 의결기구인 수의단회가 경남 거제훈련원에서 정단회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훈련 기간에 앞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체계화가 강조됐는데요. 이번 정단회엔 원기 111년 출가교화단 총단의 주요 의제와 각단 훈련단의 진행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총단장인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개회사를 통해 교단 발전의 핵심 과제로 훈련원과 교당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셨고요. 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그 구도 위에서 교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 교당을 세우고 훈련원을 일군 선진들의 뜻을 잘 받들어 교당과 훈련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훈련의 본의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 훈련원이 도량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며 특히 경남교구를 중심으로 지역 훈련원의 정상화 모델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하셨고요. 전무 출신들이 훈련원을 찾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6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마음을 열고 생명을 말하다 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행사장에는 마음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노크, 생명토크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감정 온도계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시민들과 마주앉아 소통하는 야외 상담 공간에는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종교 지도자 협의회 측은 이번 캠페인이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살림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2026 원만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 지평선 중고등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원불교의 가르침을 스카우트 활동에 접목해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번 캠프는 미지의 세계로 바람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란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약 55명이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 개영식과 친교의 밤으로 캠프의 일정을 시작했고요. 밤에는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가 진행돼 캠프의 흥을 더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양한 과정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색종이와 방수포를 이용해 임시 셀터를 만들어보고 자연물과 로프를 활용해 옷걸이와 바구니를 제작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GPS 좌표를 활용한 지오캐싱 활동을 통해 대원들은 길찾기와 위치 감각을 익혔고요. 이어진 도강하기 활동에서는 가상의 강과 오염지대를 설정해 신체 접촉 없이 건너는 미션을 수행하며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해먹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등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든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캠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진 과정 활동과 폐영식을 끝으로 대원들은 캠프장 곳곳을 정리하는 촬영 작업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감사의 문.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뒷번호 204에 쓰시는 분. 전 원물교 교도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항상 전해드리도록 쉽게 좀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릴게요. 또 더불어서 좋은 음악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5474 쓰시는 분. 오늘도 일하면서 원음의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꾸물꾸물하네요. 하지도 지났고 본격 여름 느낌입니다. 맞아요. 어제가 그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였더라고요. 이제 정말 본격 여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이동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다비치의 타임캡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기분 좋은 12시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요 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다르면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 다리에 밟혔을 때보다 뾰족한 하일굽에 밟혔을 때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압력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힘은 널찍한 코끼리 다리보다 뾰족한 하이힐에서 훨씬 더 매섭게 작용을 합니다.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은 커지니까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아프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내 마음의 면적이 조금 좁아져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마음의 면적을 넓게 펼쳐서 세상의 모진 압력으로부터 나를 부드럽게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분 좋은 12시 시작해볼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봉이라고 아시나요? 뾰족한 바늘이 딱 하나만 있을 때는 살짝만 스쳐도 콕 찔려 아프지만 수많은 바늘이 촘촘촘이 박힌 이 침봉 위에는 사람이 올라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과 압력이 사방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과학적 사고가 참 재밌는 것 같다 싶네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한번 이렇게 넓혀보면 어떨까 싶어요. 날카롭고 뾰족한 하이힐 대신에 넓고 단단한 코끼리 발바닥처럼요. 마음의 면적을 조금만 더 넓힐 수 있다면 삶에 어떤 무거운 압박이 찾아와도 한결 여유롭게 품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기분 좋은 12시 오후의 시작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1 채팅으로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컬트 삼총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컬트 삼총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912 쓰시는 분이 월요일 아침부터 부장님 잔소리 폭탄에 마음의 압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희원님 말대로 마음을 코끼리 발바닥처럼 넓게 펴서 다 흘려보내야겠어요. 꿍따리 샤바라 노래 크게 들으니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음악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좀 달리다 보면 어느새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예, 오늘 같은 날 부장님의 잔소리 폭탄 이렇게 한번 물리쳐 봅니다. 좋습니다.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에 비가 와서 좀 시원했어요. 오늘은 이발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가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 토요일은 좀 비가 와서 그런대로 이제 집에 있었던 것 같고, 아이 뭐 학원 뭐 수영장 갔다가 뭐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일요일날 그 정말 유명한, 예, 제가 그 경동시장에 갔다 왔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청과시장에서 눈이, 예, 제가 희번덕거리면서, 예, 오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진정해라 진정해 라고 할 정도로, 와, 과일이 뭐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제 상

상체만큼 상체보다 조금 작은 수박이 원래 3만 얼마인데 아, 떨이 직전으로 가니까 18,000원에 파시더라고요. 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25명까지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않을까. 예, 많이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그 정도로 큰 수박도 팔고, 아, 진짜 시장 갔다 왔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가봐야겠어요. 예, 아주 다채롭게 주말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뒷번호 3194 쓰시는 분께선, 재택근무하면서 라디오 켜두고 있는데 오늘 희원씨가 말한 마음의 면적을 넓히라는 말 지금 딱 저에게 필요한 조언이었네요. 좋은 오프닝과 음악 덕분에 월요일 오후 힘차게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오늘은 하이힐보다는 코끼리 발바닥처럼 한번 마음을 넓게 가져보자고요. 뒷번호 1175 쓰시는 분께서 오늘따라 사장님 기분이 좋으신지 월요일인데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덕분에 눈치 안 보고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도시락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한 주의 시작 월요일답게 조금 잔소리를 들으면 또 이 스트레스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75 쓰시는 분님의 사장님처럼 오늘만큼은 조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 노래 모두 행복해져라 최유리의 노력.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채유리의 노력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김정국의 사랑스러워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라디오에서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1334 쓰시는 분이 오늘 아이가 아침부터 투정을 부려서 욱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고 보니 제 마음의 면적이 좁아서 아이를 다 안아주지 못했나 싶어 미안해지네요. 엄마 마음 공부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 1334 쓰시는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얘가 오늘따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싶게 투정을 부리고 투닥투닥하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애한테 너무했구나. 아, 반성합니다. 혹은 마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러면서 조금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녁에 왔을 때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도 너에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하단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진정한 어른 아닙니까? 예, 그럼요. 아주 아주 칭찬하고요. 우리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부산은 아침 일찍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니 지금은 바람만 잔잔하게 불어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울도 어제도 비가 오진 않았고 구름이 끼어 있었고 오늘도 구름이 끼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그 비가 올랑말랑하는, 비가 올랑말랑해서 그런지 조금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습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저도 왔습니다. 부산도 그렇군요. 뒷번호 213 쓰시는 분은 희원님 목소리 자체가 제 마음을 넓혀주는 치료제입니다. 뾰족했던 오전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는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다들 월요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혹은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월요일 보내봐요. 뒷번호 3604 쓰시는 분은 월요일 낮 시간 거래처로 장거리 운전을 하러 가면서 라디오 채널 고정해 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듣는 희원님 목소리와 좋은 음악들이 제 유일한 말동무네요. 졸음운전 방지용으로 터지는 댄스곡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두 곡은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유피의 바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유피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281 쓰시는 분이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하며 라디오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월요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거웠는데 부드럽게 나를 보호하라 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남은 오후 근무는 조금 더 여유롭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두 곡을 더 띄워드릴게요. 공기남의 잠깐 멈출래, 하영곤 팩토리의 Be Happy.

공기남의 잠시 멈출래 하영곤 팩토리의 비해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유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실연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고개 넘어가 볼게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개는요. 캠핑족. 첫 번째 고개 세계에서 두 번째라 하고, 아, 광범위하긴 한데 두 번째 고개를 캠핑족 이란 소스를 한번 더해보세요. 혹시나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 정답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윤하의 오르트구름.

유나의 오르트그룸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첫 번째 곡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해드렸고요. 두 번째 곡에는 캠핑족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곡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였습니다. 아,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 메이플 시럽. 네 번째 곡에까지 듣고 나니 굉장히 확실한 어딘가 떠오르신다면 자 아시는 분들은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네 번째 곡의 이 메이플 시럽에서 바로 감자 보면서 도깨비까지 예 바로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도영의 시간을 넘어 너에게로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곡의 세계에서 두 번째 곡에가 캠핑족, 세 번째 곡에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네 번째 곡에가 메이플 시럽까지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곡의 마지막 곡에는요, 바로 오타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타와까지 드린 이 시점에 오늘 다섯 번째 곡에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시겠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띄워드리면서 당첨자 다섯 분도 뽑아볼게요. 가인의 카니발.

하인의 카니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한번 다섯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 봤는데요. 아, 오늘의 정답은 아마 다들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캐나다가 정답이었어요.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거의 100배에 달한다. 와, 어느 정도로 큰지 아시겠죠? 사실 별로 감이 오지가 않아요. 너무 크니까. 아, 인구 밀도는 영토의 1%에 불과해서 천혜의 자연환경, 동물들의 세상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곰, 들소, 순록들을 만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에는 캠핑 쪽 등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꼭 들러야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드라마죠. 바로 도깨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예, 공유 씨와 김고은 씨의 아, 명작. 예, 도깨비의 촬영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퀘벡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 퀘벡 여행지가 유행이 아닌 유행이었어요. 그때 집에 메이플 시럽을 선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국기의 단풍잎처럼 그 시럽 또한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됐고요. 다른 유명한 도시에 비해서 낯선 수도 오타와도 캐나다 하면 기억이 나곤 하는데 캐나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그것도 살짝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다 보내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다섯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3420 쓰시는 분 캐나다 도깨비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173 쓰시는 분도 캐나다죠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2664 쓰시는 분 캐나다 캠핑을 좋아하는 남편의 꿈이 캐나다에서 한 달간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게 꿈이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캠핑을 또 좋아하시는 분께서. 예,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 뒷번호 5765 쓰시는 분도 캐나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4999 쓰시는 분도 캐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3부 끝곡으로 네, 도깨비에서 나왔던 곡이죠.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띄워드리고 마치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미과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송. 오늘은요 유재석 엑소의 댄싱킹, 나우즈의 홈런, 몬스타엑스의 샤인포에버 띄워드립니다.

유재석 엑소의 댄싱킹, 나우즈의 홈런, 몬스타엑스의 샤인 포에버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베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291 쓰시는 분이, 요즘 최신 가요들을 들으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전개가 빠르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을 안 주는 최신 케이팝 덕분에 월요일 오후에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요즘 조금 빠르긴 빠르죠,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12시에는 좀 다채롭게 우리 가요를 많이 띄워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뒷번호 3281 쓰시는 분은, 월요병 치료제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신나는 음악뿐이네요. 졸음을 물리치며 열심히 옷 수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음악만큼 또 좋은 게 없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우효의 산후라면,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우효의 산호라면 요주의 내가 말했잖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765 쓰시는 분이 아내와 데이트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뒷번호 1219 쓰시는 분은 중학생 딸아이가 좋아하는 최신 아이돌 노래를 같이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덕해버렸습니다. 월요일 낮에 혼자 차 안에서 딸아이 최애 그룹 노래 크게 틀어놓고 내적 댄스 추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혼자 차에 계신다면 왜 내적 댄스를 예, 유발하셨을까요? 외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요. 그 자꾸 댄스도 자꾸 이렇게 손을 뻗어주고 그리고 옆으로 쫙쫙 벌려줘야 운동도 되시면서 상체 운동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금 활동적으로 상체를 움직여보시면 더 흥이 납니다. 예, 그 점 참고하셔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최신 아이돌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은 꼭 춤을 추시길 바랄게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빅나티의 바이바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우리의 말이 자꾸만 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0: 국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거나 꼬이는 일이 있죠. 그럴 때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건 뭐 뇌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1분 동안 내뱉는 단어는 보통 100개 안팎인데 우리 뇌가 생각을 처리하는 속도는 1분당 무려 7배에서 8배, 800단어에 육박한다라고 하죠. 생각을 뭐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가 말이죠. 이미 저만큼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말로 그 속도를 따라 잡으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문득 말이 헛돌거나 급해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생각이 조금 과속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말이죠.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그만입니다. 편안한 여유를 선물할 곡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소연입니다. 세상은.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주말들 잘 보내셨겠지요? 오늘 또 말입니다. 내가 거시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밤 11시가 넘어서 어느 아파트 단체 메신저 방에 다급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것이요. 내용인즉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키우던 금붕어 어항이 깨져가지고 혹시 미리 받아둔 물이나 여분통 있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들 잘 준비할 시간이라 조용할 줄 알았는데 1분도 채 안 돼가지고 양동이 가지고 나가겠다. 생수 많으니 가져다 드린다. 낚시할 때 쓰는 산소 기포기 있다. 라고 사정없이 거시기하더랍 합니다. 밤중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잠옷바람에 슬리퍼 끌고 나온 주민들이 모인 것이지. 예. 이웃집 금붕어 한 마리 살려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참말로 거시기한 풍경 아니오? 오늘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입니다. 금붕어 한 마리 살리려고 달려 나와주는 이웃이 있어서 사람들도 살만하겠다 이 말이오. 남진의 노래 지금까지 사는 동안 현자 내가 바보가 되면.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전해드리는 노래인데 오늘은 지역으로 한번 가보는 노래 골라봤어요. 짧게 한번 맛보시죠. 권혁진의 소래포구라는 곡입니다. 독산동의 한양씨 주말들 잘 보내셨죠? 감사합니다. 같이 다같이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세요 하셨고요. 경기도 우왕의 이수암씨 오늘 또 전차 타고 원양온천 장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요. 어서오세요.

권혁진의 설의 폭우였습니다. 김혜성 씨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오늘도 즐거움이 가득한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장원의 변진 씨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주말 행복하셨는지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부산은 아침 조금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날이 후덥지근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시다 하셨네요. 한달님 울산 아가씨.

울산 아가씨 한달님의 노래였습니다. 자, 해성사랑 사분이나님 출첵하셨어요. 서울지역 지방 20분이 마포 영광복지관에서 급식봉사 왔다고요. 너무 뿌듯한 봉사, 모두 모두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렇지, 봉사가 행복한 거예요. 네, 서울방 몰랑이님도 네,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고생 많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 애종철의 추억의 청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숲의 이성락 씨도 들어오셨네요.

배종철의 추억의 청주였습니다. 자, 고도영의 님 찾아가세. 남원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재경씨, 사람과 사람의 인연, 어떤 인연이 힘들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모든 이에게 편안함과 삶에서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참으로 좋은 인연들. 제 생에 최고 멋진 인연을 만난 것을 최고의 복이며 작은 앞날의 큰 등불로 내 마음에 자리잡고 괴담에 찌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지인들의 만남 언제나 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안겨주었다고요. 예. 그리고 이준호 씨가 공주도 씨의 배송 다 하고 신나게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도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출석합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최영아 씨도 들어오셨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봉사활동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계신다고 해성사랑님들 서울 지역방에 찐찐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해성사랑 서울 지역방에서 마포 영광 노인복지관에서 보람내 봉사활동을 마치고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진해성 가수님의 별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네, 처음 문을 두드리신다면서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커피 타임을 하고 있다고요. 그 서우사랑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소개를 못하겠고 노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성의 별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천적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서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에 5분씩 쪼개서 잡니다. 그렇게 다 합쳐도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는군요. 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오후가 유독 피곤하고 졸려도 그래서 난 얼룩말보다는 낫구나 하는 이해안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하느라고 지친 여러분, 잠시 긴장을 풀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오후를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박계신의 사랑을 믿지 마. 1+1 휴게소.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수희의 애모.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서로를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사랑도 있고 말없이 바라만 보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도 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어쩌면 변하지 못한 마음속에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은 평소에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수많은 말을 준비해놓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담담한 척 웃고 있지만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랑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진다. 행여 상처를 줄까 두렵고 행여 그 사람을 잃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보다 삼키는 말이 많아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 숨겨두는 눈물이 많아진다. 세월은 흘러도 그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고 지나간 추억 하나가 가슴을 적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살아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답장을 기다리는 편지 한 장을 품고 살아간다. 보내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진심들,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사랑까지. 그 편지는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신청하신 분들의 노래들이 많아요. 네, 대구의 평강공주님도 인도에서 군받은 딸 가족이 한국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반가워요 라고 하시면서 지엄이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신청해 주셨고요. 1177 부산의 청자님께서 전 일이 미싱을 하는 일이라 문자는 못 보내지만 항상 기는 열심히 쫑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어요.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주셨고요. 네, 설렘 가득한 6월입니다. 전국 팬 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주셨고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듯 잔뜩 그린 하늘입니다. 오늘도 존의 가요상 들으면서 힘차게 일주일 시작합니다. 황룡의 황금빛 인생 해바라기 안양에서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송영아 씨 옛날 라디오 염건선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들이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네, 경준 씨도 한 주 시작 존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성현동의 김영분 씨 당신이 최고 세월 여차 순정 숨어오는 바람소리 주셨고요. 김병학 씨가 어제 일요일에 무등산 인왕봉 다녀왔는데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해도 안 나고 등산하기 좋았어요. 송가인의 노래 쭉 전해주셨습니다. 혜성사랑님이 문자 읽어주셔서 우리들 박수치면서 환호 대단했어요. 돼지 한 마리 잡겠다고 몰량이님께서. 자,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김창석 씨랑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최영아 씨도 들어오셨고요. 박서진의 노래입니다. 진아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이었습니다. 추억여행, 이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 오렐리 시간,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자,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 세 곡을 쭉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사람들이 12시가 되면은 서둘러서 집으로 향하던 시절. 12시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꼼짝없이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해야 됐다. 네, 오늘의 추억은 바로 텅금입니다. 지금은 밤새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서둘러 끝내야 했고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12시를 넘겨볼까 하다가 또 통행금지에 걸려서 경찰서로 달려가야만 했던 뭐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금은 통금이에요. 이제 뭐 노래는 통금이었구나. 추억의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 통금 시간에 가장 많이 들리던 것은 무엇일까요? 들리던 소리. 1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12시가 되면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다. 2번 사이렌 소리. 이게 사이렌 소리가 아니군요. 3번 띵 종소리. 4번 구령 소리. 발 맞춰가. 하나 둘 셋. 자, 정답 아시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네. 정답도 좋지만 말이죠. 통금 시간에 뛰어갔던 기억, 막차 놓칠 뻔했던 얘기,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었던 추억, 통금 사이렌 들었던 기억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말이죠. 새벽 2시에도 뭐 카페 간다고, 예? 예. 12시 넘어서 운동한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랬어요. 네. 무슨 12시에 운동이냐? 뭐 그런데 12시에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이 잘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첫사랑보다 통금이 더 무서웠던 시절. 사이렌이 울리면 연애도 중단하고 집으로 뛰어갔던 그때 그 시절. 네. 통금은 불편한 제도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풍경과 추억까지 함께 떠오르게 만드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답 보내주시면서 사연과 함께 쭉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추억의 노래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들을 전해드릴지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신청곡 또 사연 뭐 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춘하의 당신쯤이야. 당신쯤이야. 예. 이 노래 이준호 씨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최연아 가수의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최고 방송입니다. 최연아 가수의 노래만 나오면 최고 방송이 되는 거죠. 최연아 씨를 좋아하니까. 네. 파란수국님이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좋은 예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나우전 씨가 네. 가수 오키 씨의 안타까운 소식. 예,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투병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을이라고 하는 노래. 그 날 좀 파이요 파이요. 예, 그 노래를 불렀던 분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고. 아, 그렇습니다. 예. 한기철이라고. 예. 그 정말 귀여웠던 가수이셨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저번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오키 씨도 출연했었고 뭐 네. 한기철 씨도 출연했었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춘하의 당신쯤이야 전해드릴게요.

자, 이웃사촌이었습니다. 네, 울산의 최경숙 씨가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고 그 다음에 만남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 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일과 세상을 접하게 한 것은 하늘이 만들어준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 고맙고 감사합니다. 울산의 최경숙입니다. 나오나님의 연정 신청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수 씨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더니 구름 많은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주현미의 이정표, 진성의 동전인생, 이조 씨랑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씨입니다. 황진영의 내일을 향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해성사랑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스마일님, 구찌파랑님 뭐 많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링님도 오셨고 은혜님 오셨고요. 군자라님도 오셨고요. 대구의 김진욱 씨, 둘공원 운동 왔는데 날씨가 짱입니다. 운동장에 치맥 공사하신다고 바쁘시네요 라고 금잔데 일편 날씨 주셨고요. 민호 씨도 주셨네요. 요건 뭐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훈아의 연정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아, 민호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어머님이 제 팬이었다고. 예. 저거 저 KBS에서 그 저 그 라디오로 그 저 다이얼에 맞춰가지고 그 저 프로 담당해갖고 그때부터 들었어. 그리고 예. 오는 방송 생겨갖고 그 들었는데 지금까지 잘 듣고 있어. 엄마가 그러셨다. 그렇죠. 네. 어머님이 오랫동안 들으셨군요. 네.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을 30년 이상을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께서. 마이진의 몽땅 연필, 리니아, 임영웅,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 곡 중에 저희 중전 엄마랑 듣고 싶어요. 퇴근해서 마늘 까면서 듣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다고. 네, 35년 정도.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답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렌 소리죠. 웽! 울리면, 네. 모든 부분들이 그냥 조용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보 단속들도 다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손목에다가 도장을 그 사정이 있는 분들 찍어주면 그걸 이렇게 보여만 주면 모든 게 무사 통과가 됐던 그 시절의 얘기. 마을리포 사랑 연포 아가씨 주신 분도 계시군요. 네. 그리고 일산 수산원님께서 이건 고백하는 건데요. 통금에 북한산에서 발이 묶여서 내려지 못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일산 수산나님. 네. 인연이죠. 네. 그래서 그러셨겠죠. 해운대 연가, 충남 서산 유상욱 씨, 서울 더섬역의 박병록 씨, 거시기 원점 듣고 싶어요. 네. 대구에서 2번 사이렌입니다. 저는 통금 시절은 알아도 통금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 김용빈의 보고 싶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산의 백발도사님께서 사이렌! 영등포역에서 부천까지 종알 택시 타고 귀가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려 종원이 자면 부천까지 종알같이 달려서 불안해서 손잡이를 꽉 잡고 타고 다니곤 했었죠. 그렇죠. 네 명이 딱 타야 돈을 이렇게 배분해서. 근데 이제 싸게 가는 분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조금 요금 더 내는 분도 있고 뭐 그랬던 거죠. 네. 거창이 이현수 씨가요. 2번 사이렌 소리. 저는 20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47년 전. 네. 그러면 지금 67세라는 얘기시죠. 47년 전 광복동에서 통금과 함께 장발에 걸려서 좌정이 지나서 새벽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예, 장발 통금도 걸리고 장발도 걸리고. 예, 그러셨죠. 뭐 그래도 이게 그 기계 되지 않으셨겠죠? 네, 머리글이 이렇게. 네. 인천공단의 서빈 씨. 옛날 통금 시절에 방금 요원들이 단속하려고 따라왔던 생각이 납니다. 단속 피하려 친구 집에 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독산동 불어서 신청합니다. 정다운 사이렌 소리입니다 하셨고요. 이수함 씨도 사이렌 소리. 저는 오랫동안 80년도 구로공단 전역에 동료들하고 술 한 먹고 놀다가 시간 12시 넘어서 당시에 방범한 데 잡혀서 경찰서 가서 벌금 물었습니다 하신 분. 사연은 아침 며칠 전에 기지 당첨되어서 바로 주소 올려주었는데 네, 깜깜 무소식이라고. 저희가요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씩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 내일 정리해서 말에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 그 저 올 초에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말 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다 모아가지고 드리니까요. 기다리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참고해 주세요. 네, 모아서 말에 올 말에 보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 왜 알아? 에? 금방. 근데 기다리는 그 심정 알아요. 선물 탁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 보내는 절차가 있어서 다 함께 쏴서 정성을 들여서 보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함정희 씨가요. 좋은 예 가수의 정자 여러분 정기 모임이 7월 4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픈 애정자님들 문자로 참석해 주세요. 문자 주세요. 라고. 예, 그래요. 좋은 예 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네. 통금이 해제되던 날 너무 기뻤습니다. 정답은 사이렌. 네, 82년도에 해제가 됐죠. 네, 난리가 났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심야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 장사가 잘 됐죠. 뭐 심야 다방. 네, 뭐 심야에 뭐 라이트 클럽 뭐 이런 유흥업소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강남과 강북의 다리가 나아지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쫙 이제 몰려들면서 또 그 시간 통행 금지가 되고 말이죠. 풀리고 이래 가지고 유흥업소들이 엄청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강남권에 말이죠. 자, 울산의 최경수 씨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통금에 북한산에서 발이 묶여서 내려지 못하고 결혼을 하셨다는 일산의 수산나님, 네. 정답 사이렌까지 주셨던 분. 그리고 일산의 김태규 씨, 예, 사이렌 영등포역에서 부구장까지 도착할 택시 타고 달렸다는 분. 두 분에게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문자로. 네, 주소 보내주시면 상품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박경원입니다. 말리포 사랑.

자,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통금이 해제되던 날 너무 기뻤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통제가 되던 것들이 풀려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는 게 큰 기쁨이죠. 네. 예전에는 통행금지처럼 금지곡들도 많았습니다. 금지된 노래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통행금지 때 그 심야에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긍정적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제가 살아나고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 통제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더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의 시작은 잘 하셨나요? 네.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여서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신기하게도 걸음 속도를 조금만 놓치면은 머릿속이 안전하거나 편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하니까요. 앞만 보고 건너나 놓쳤던 저녁 풍경도 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첫날도 잘 시작한 나에게 느리에게 걷는 시간을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매신 분에게 드린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도움되시라고 교부님이 주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어 인사탕 골드, 지금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에 모가 사탕, 예민 정신을 실천한 선순환 기업, 더미를 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어 닌잘 마스크 팩 드립니다. 오광에게 신나는 신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1부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는 오후의 법문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준비됐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우린 행복하며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렸네요.
1: 온종일 밖에 나가 쇼핑도 좀 하고 머리도 잘라내고 영화도 보고 조용하게 혼자 그냥 차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도 한잔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0: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원음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어제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였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어제의 햇살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하지가 지났다는 것은 오늘부터 조금씩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네, 하지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낮이 짧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매일 밤 조금 더 긴 휴식과 시원한 그늘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밝은 날을 지나왔기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저녁이 있는 삶을 더 기대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자연이 품은 온기는 머지않아 푸른 숲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인 긍정의 에너지가 다가올 날들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0: 마야의 나를 외치다 였습니다. 네,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하지가 지났다는 사실은 가장 밝은 날이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 밤 더 아늑한 휴식과 시원한 그늘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절정을 지났다는 사실은 이제 곧 푸른 숲을 이루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시원한 저녁에 감사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다가올 날들을 더 아름답게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남 공주 지역의 종교 화합 이야기입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가 왕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을 하나로 연결한 국내 최초 종교화합 탐방로를 조성했는데요. 이름하여 공주이음길입니다. 공주이음길은 여러 종교의 역사적 흔적을 하나로 엮어낸 걷기 여행 코스인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이신 김호관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인데 특히 30대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한다. 그 기저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자존감이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 성인 남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으로 행복해 보이는 남들의 모습을 볼 때라고 답했다. 내 행복을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네, 남들과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유교 경전 논어에는 위기지학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없다. 불교 경전 자바 함경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안락을 얻기가 힘드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사랑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구군편에는 복을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나 자신이니 먼저 나 자신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과 죄는 다 내 자신이 짓고 받나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천지 만물의 은혜로 이루어진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최선정의 동자승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에서 진리 앞에 올리는 서약입니다.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진리의 위력을 바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부처의 인격과 깨달음을 이루고 이러이러한 실천을 하겠다는 자기 내면과의 약속이자 진리 앞에 서약하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자, 원불교에서 진리 앞에 올리는 이 서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소망, 2번 서원. 1번 소망, 2번 서원입니다. 원불교에서 이 서약은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키워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는 그 서약의 내용이 나를 넘어서서, 네, 정말 그 점점 그 발전시켜 나가서 이 공부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이 세상을 은혜 낙원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 큰 목표를 또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남 공주 지역의 종교 화합 이야기입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가 왕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을 하나로 연결한 국내 최초 종교화합 탐방로를 조성했는데요. 이름하여 공주 이음길로 백제시대 불교부터 천주교, 개신교, 유교, 동학까지 여러 종교의 역사적 흔적을 하나로 엮어낸 걷기 여행 코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이신 김호관 팀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김호관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공주시가 종교화합 탐방로 공주 이음길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공주는 백제의 왕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인 석장리 유적처럼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쌓여온 도시입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신앙이 켜켜이 쌓여온 덕분에 왕도심 곳곳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동학, 유교 등 종교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백제 옛 도읍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도심의 골목과 생활문화를 결합해 공주 왕도심이라는 관광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공주시는 다양한 종교적 기반을 토대로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평화 문화 프로그램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종교별 거점 지역을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해 순례길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이었는데요. 단순한 탐방로 조성을 넘어 공주시가 오랜 세월 품어온 다양한 종교의 역사와 가치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특별한 길입니다. 이 길을 브랜드화한 것이 바로 공주의 길입니다.
0: 예, 공주는 이렇게 역사와 또 종교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인데요. 자, 공주에 대한 소개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충남 공주가 백제의 중심지였고 백제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1: 예, 보통 역사문화도시 공주라고 하면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백제 세계유산이 있는 백제 고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공주는 구석기부터 근대화 시기까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역사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도 역사 교과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바로 공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공주는 백제의 고도일 뿐만 아니라 무령왕릉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한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시대 이후에도 고려시대 전국 12목 중 하나인 공주목이 있었고 1932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300년간 충청감영이 위치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제왕도 시기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왕도심 내에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0: 네. 사실 어떤 도시의 이 문화유적이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많은 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공주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소개할 만한 곳, 가볼 만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조성된 공주 이음길은 여러 종교의 문화를 두루 탐방할 수 있게 조성이 됐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유교와 동학까지 이 다섯 개 종교 문화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인지 네네. 또 소개를 해 주시죠.
1: 예, 네, 그 공주 이음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동학 등 관내 종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종교별로 중심 거점을 각 두 개소씩 선정하고 이를 순환한 형식으로 길을 조성했는데요. 먼저 불교 중심 거점으로는 공산성 안에 있는 영은사와 왕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대통사지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영은사는 세조 때 창건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영규대사께서 승병을 모집하고 훈련했던 대표적인 호국 승병 사찰입니다. 대통사는 웅진 백제 최초의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 천주교 중심 거점인 중동성당과 황새바위 순교성지입니다. 중동성당은 1897년에 설립된 공주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으로 전통 목조 건축에서 현대 건축으로 넘어가는 고딕 양식 건축물이며 도지정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당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이신 김인중 신부님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황새바위 순교성지는 앞서 말씀드린 조선시대 충청 감영과 관련이 깊습니다. 황세바위는 천주교 박해시기 대표적인 참수형 집행지로 인근의 당시 감옥인 향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참수형이 집행되어 공식적으로만 337명의 순교자가 확인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주교 순교 성지입니다.
0: 예.
1: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공주중학동 구성교사 가옥과 공주제일교회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공주중학동 구성교사 가옥은 미국인 샤프 선교사가 1921년에 건립한 주거시설로 공주 지역 최초의 서양식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바로 이 샤프 선교사의 부인인 사이리시 여사의 지도와 지원 아래 이곳에서 수학하고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공주 제일교회와 기독교 박물관은 공주 지역 3.1운동의 중심지이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인 신흥식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우리나라 스테인드 글라스의 개척자인 고 이남규 선생님의 초기 작품을 비롯해 사이리시 여사와 유관순 여사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것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동학과 관련해서는 왕도십 끝자락에 동학 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인 묵음치 전적지와 당시 사망한 동학 농민군들의 시신이 쌓였던 돈뱀이라는 뜻을 가진 송장뱀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교 거점으로는 삼국사기에 최초로 기록된 효자향덕과 국국의 전설의 주인공 이복 등 유교의 근본 사상인 효를 주제로 조성된 효신공원 그리고 공주 향교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중심 거점들은 장구한 공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산실을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정말 공주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유적지이 많은데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자, 백제가 당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중흥을 이뤄냈듯이 이 공주 이음길 역시 여러 종교의 가치가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상생과 조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공주 이음길의 가장 큰 문화 정책적 가치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1: 네,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국제 분쟁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종교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MC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제 문화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원조 한류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공존과 포용의 문화가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에 다양한 종교적 가치들도 왕도심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반경 10km 이내의 좁은 지역에서 과연 다양한 종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주 이음길은 세계적으로 종교적 갈등이 만연한 이 시기에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종교들이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종교의 다양한 문화들을 탐방할 수 있는 이 탐방로가 조성된 곳이 거의 없죠.
1: 예, 예, 예.
0: 거의 공주가 최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주 이음길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2년 동안 우리 공주 지역의 종교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나 또 종교 간 화합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예, 당초 이 사업은 1년 만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양한 종교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는 1년 정도 되어서 세세한 초기라는 전임자가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전에 듣기로는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나뉘어 있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무척 엄숙하고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주문화관광자들에 위탁해 추진했는데 담당 직원들이 종교 관련 위탁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정충이 사양하고 싶다고 농담 섞인 진심을 건넨 만큼
0: 예.
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고뇌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화합을 이루어냈기에 지금의 공주 이음길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0: 네. 아마 종교인들 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배려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주 이음길이 걷기 여행 코스죠?
1: 네.
0: 예. 그래서 이 많은 코스들 중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시면서 이곳만큼은 좀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 좀 한 공간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그 공주 이음길은 순환 코스인데 저는 그 시작점을 5대 종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이 깃든 고마나루 곰사당으로 꼽고 싶습니다. 고마나루 곰사당은 역사적으로 공주의 태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주라는 명칭과 백제시대의 웅진이라는 명칭이 모두 이 고마나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마나루는 곧 곰나루를 뜻하며 이를 한자를 표기한 것이 고뭉자에 나루진자를 써서 웅진입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곰주라고 불리던 것이 지금의 이제 공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2: 예.
1: 고마나루는 신비한 곰설화가 전해지는 곳이자 울창한 솔밭과 아름다운 금강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국가 명승지입니다. 최근 이 고마나루와 공산성에 금강변을 따라 연결해주는 데크길이 조성되는데 이름이 이제 백제인길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종교적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천천히 걷기에 더없이 좋은 길로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2: 예. 이 공주의 공이 곰이었군요, 곰.
1: 예, 그렇죠. 예.
2: 그렇군요. 우리 민족이 이 곰과 호랑이의 그 신화가 있는데 아마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겠죠?
1: 예, 예.
2: 예. 자, 이렇게 공주 이음길 조성을 계기로 공주 지역 종교인들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화합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그 우리 공주 지역 내에서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1: 네, 뭐 공주 이음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종교 전문 해설사 양성 과정과 펜터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천주교의 세계적인 행사인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으로 다져진 공주 이음길과 전문 종교 해설사분들이 그때 아주 중요한 홍보와 안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맞춰 공주 왕도심 외곽에 있는 천주교 성지인 수류축골 성모 성지와 원도심의 황새바위 승교 성지, 중동 성당을 잇는 연계 순례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를 맞아 전 세계에서 찾아올 천주교 순례객들이 이 포용적인 종교 순례길인 공주 이음길을 방문하신다면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특히나 그 충남 지역이 천주교의 역사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이죠.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지난 2013년에 방한을 하셨을 때 그 아마 충남 지역을 두루 이렇게
1: 네, 네, 솔매성지하고 네.
2: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내년에 또 레오 14세 교황님이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서 방한을 하시면 공주도 꼭 아마 찾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공주 이음길을 비롯해서 공주의 문화 유적지를 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 그 공주는 정말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곳에 살고 있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였다면 대표 관광 브랜드로 내세웠을 법한 훌륭한 자산들이 공주는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외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묻힌 부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례로 조선시대 허균 선생이 공주 목사로 재임하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공주시 사곡면 무성산에는 홍길동과 관련된 산상과 설화가 내려옵니다. 또한 일본에서 도자기 신으로 추앙받는 이산평공이 바로 공주시 방포면 학봉리 철암무청사기 도유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아리타전 관계자분들이 학봉리 이산평 공원에 세워진 기념비를 찾아와 참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김종서 장군, 김옥견 선생 등 저희가 위트 있게 또 공주 쓰리박이라고 부르는 그 박찬호, 박세리, 박동진 명창 등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관과 박물관, 문화유적이 가득합니다.
2: 예.
1: 그래서 공주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나태주 시인님의 유명한 시 풀코스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문구만 살짝 바꿔 지금의 공주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공주가 그렇습니다.
2: 예.
1: 많은 분이 공주를 찾아 이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 예. 그 이 공주 유적지들을 다 살피려면은 좀 몇 박 며칠로 가야 될까요?
1: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2: 그렇군요. 아마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이 공주의 이 공주 이음길을 비롯해서 또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유적지를 찾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이신 김호관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열어가는 세상.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여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서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 설정이자 진리 앞에 올리는 서약인 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은 맹세할 서자에 발할 원자를 씁니다. 원불교에서 서원은 외부의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위력을 바탕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부처의 인격과 깨달음을 이루고 이러이러한 실천을 하겠다는 자기 내면과의 약속이자 진리 앞에 서약하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서원의 크기와 범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처음에는 개인의 수양이나 가정의 화목이나 내 주변의 작은 변화를 목표로 세우는 작은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공부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1차적인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 작은 서원이 점차 커져서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이 세상을 은혜 낙원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인에게 서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처음 서원을 세움으로써 참다운 마음 공부와 신앙이 시작하게 되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태함, 좌절, 자만심이 찾아올 때 자신이 세운 서원을 반주해봄으로써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원은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가게 하는 나침반이자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원이 있죠,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소원과 서원의 차이를 아시겠죠? 소원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부의 어떤 강한 존재,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간절히 바라니까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원불교의 서원은 내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어떠하게 마음을 쓰고 또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신과의 약속이고 또 진리 앞에 올리는 맹세인 것이죠.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불교의 서원은 그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나 자신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내 주변을 감동시키고 또 점차 그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불교 성가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원입니다.

네, 선정희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사를 가셨다고 문자를 해 주셨는데 오늘 문자는 어제 법회 끝나고 저희 집에 독경해 주시러 흥산 조경철 교무님과 교도님 네 분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독경이 끝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고 네,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하지였는데 이제 하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저녁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네, 시원하게 휴식할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 이사를 가셨다고 또 문자를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사를 기념해서 우리 교무님과 또 교도님들이 독경을 해주러 또 어제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곳에서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또 행복하고 또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우리 선정희님 우리 둥둥에 자주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집에서의 출발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지와 하지. 네, 그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좀 그때그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지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는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희망차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면 이제 하지가 지나고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저녁 시간을 더 잘 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더 앞으로 시원해지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면 좋겠죠? 우리의 마음 안에 늘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량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우리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또 흔히들 이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요. 매주 주말과 휴일이 저에게는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여러분과 함께 도란도란 나누는 정겨운 이야기가 그립고요. 또 이미 그 행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김상희가 불러줍니다. 처음 데이트.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말하고 휴일 보내셨고요. 또 월요일 오늘 하루까지 더운 날씨 속에 어떻게 어찌들 지내셨습니까? 다들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 괜찮으신 거죠? 지난주 금요일 또 녹음 방송이었죠. 그래서 매주 돌아오는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길게 또 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만나니까 더더욱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앞서 제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주말하고 휴일을 보내는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참 이 말이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이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떠나거나 멀리 헤어지고 나면 뒤늦게 후회하고 또 그리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참 이게 학습이 안 되네요.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래요. 유행가 그 있었죠? 있을 때 잘해. 네.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들 또 한 주 시작됐으니까 주말하고 금요일, 금, 토, 일 오늘 월요일 하루까지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참여 기다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김준의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같이 감상할까요? 귀여운 사랑.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 적금을 오늘 출시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이 가능하고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대 병역 기간을 제외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금 적립식 상품이며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에서 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에서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왕복 5차선 도로이자 서울 시내 마지막 가변차로인 서울 중구 소곡로 가변차로를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과 한국은행을 잇는 도심 주요 간선도로인 소곡로 가변차로는 왕복 5차선 도로로 지난 1981년 8월에 설치됐고요. 통행량에 따라 1개 차선의 방향을 변경해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소곡로 가변차로 구간 아니 보도와 차도 폭이 좁아서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넓히고 보도 폭도 2.7m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인 2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변 신호기 3곳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며 조선호텔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 구간의 모든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 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9도, 전주는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대구는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우영의 밤, 그리고 목마른 나무들 현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저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고 오셨죠? 오늘은 살짝 날씨가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햇볕도 좀 뜨겁지 않고 바람이 좀 선선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어가 볼까요? 바람이 선선하게 심쿵하게 불어주네요. 기분 좋게 2시간 창문 열어두고 즐겨봅니다.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 소녀 감성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옛 추억의 감성으로 한번 기분 전환하시는 것도 좋죠. 오늘 대구 날씨 저녁바람이 시원합니다. 하시면서 대구 남준호님도 찾아주셨고, 대구만 시원한 건가요? 이쪽도 좀 그래요. 도선역의 472원 박병로 기사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 우리 들꽃님도 반갑게 주말 인사를 주시면서 한 주의 시작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화이팅입니다. 제 지인 중에 엘살바도르, 남미죠. 엘살바도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연을 보내려고 카카오톡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주셨는데, 이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를 친구 추가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야지만 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이제 청취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죠.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시는 허웅님께서 어제 생신이셨대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사연이 들어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안사람에게 돌리고 싶은데요. 듣고 싶은 노래는 조항조의 고맙소예요. 안사람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 노래 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건 안 되죠 하시면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네요. 허웅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아내분에게 띄워드리는 노래입니다.

성북동의 배영준님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항상 노후에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인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됩니다.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나신다거나 누구랑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자주 만남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같은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좋죠. 든든하죠.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산의 김창성님도 휴일 잘 보내셨나요? 식사 시간이시라고 하시면서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살고,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신 서풍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노래 청해주셨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첫사랑.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네요. 손인호의 물새야 왜 우느냐.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벌써 6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지고 하순으로 간다고 세월 빠르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70km, 80km 달리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아 진짜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저는 60km입니다. 우리 달성군,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여기 날씨 시원하네요. 물새야 왜 우느냐? 저도 합승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인사 주시면서 참 좋아요. 물새야 왜 우느냐? 참 예, 구슬프죠. 구슬프다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예가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수님이 네, 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아, 한 50km로 달리면 좋은데 그죠? 그 농부님들, 우리 애청자분 중에 농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일손이 바쁘신가 봐요. 우리 상주의 정임진님, 시원한 저녁 내일을 위해 몸풀러 갑니다. 내일은 농부 일하러 갑니다. 감자 캐야 되고요. 서리태, 팥 등 파종도 하러 귀농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아유 더운데 내일 좀 햇빛만 좀 쨍쨍 안 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농부의 아들님, 드디어 각계전투로 모내기를 토요일 날에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전투장이 바뀌었어요. 논에서 밭으로요. 열심히 작물 심고 잡초와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은 광주 시내버스로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농사일도 지시고 노선버스도 운행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또 농사일 하시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박재홍과 도미의 노래를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역시 같이 버스 노선을 운행하시는 도선역의 472번 박병로 기사님이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맑은 호수님께서 날씨는 후텁지근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에서 감동의 옛가요를 기대하며 낮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주말에 좋은 노래를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조경수의 행복이란 이 노래의 원곡인 김지미의 임이여 나의 곁에를 들려주셔서 더 감사드리다고 제작진님 고맙습니다. 네, 인사 주셨네요. 아유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미의 오부자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록 기사님이 박재영의 울고 넘는 박달재를 청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동료 기사님이신지 지인이신지 친구가 청해 주신 노래였나 봐요. 문자 주셨어요. 상음아 네가 신청한 노래 나왔다 잘 들어. 우리 상음 씨, 상음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었는데 대신해서 이제 신청곡 좀 보내줘 하셨는데 다음번에 직접 한번 찾아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 저 살짝 엿듣는 청강생도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상음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 시집 두 번째 시집 그 발매 때문에 발매라고 하나요? 발간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지난주에 그러셨는데 준비는 잘 되시는지 네, 파이팅 응원 드리고요. 보내주신 인천 뮤지션 인천 상경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올라온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그 이유가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작은 업소에서는 간간이 있었던 지역차별이 이 고급 업소에 오면서 심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업산무와 마담은 자기 손님 매출의 몇 퍼센트를 그 사장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저에게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요. 자기 손님 룸에서 연주를 해서 번 돈에서 상납을요. 뭐 투명하게 뭐 몇 퍼센트를 달라고 했으면 기분 좋게 저도 응했을 텐데 10만 원 벌어서 20%인 2만 원을 줘도 받지를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뭐 누구 때문에 벌었는데 예의가 없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잊지도 않은 여종업원과의 스캔들까지 조작하면서 사장에게 일러바치는 등 중상 모략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인천 업소에서 영업 상무하고 마담에게 괴롭힘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신규식 님이 어느 날 지배인이 저에게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소상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청해 주신 조경수의 머물고 싶지만 띄워드렸고요. 이어진 노래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키 가수 70년대 디바 오키님을 애도하면서 나는 몰라요 신청해요. 시원한 월요일 저는 8시 반까지 일할 겁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청해 주셨어요. 저도 오키님 참 좋아하는데 하늘의 별이 되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2부가 이제 벌써 마무리가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월요일 그 프로그램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부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죠. 예까지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마무리 곡으로 과천에 계신 우리 손대식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태정이 불러줍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M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들꽃님이 청해 주신 배호의 마지막 잎새 같이 들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 예가요 퀴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가요 퀴즈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산에 우리 시우군 박시우군이 감기 걸렸대요. 아저씨 저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갔다 왔습니다.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요. 아저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야 얼마나 애쓰고 힘들까 그죠. 요즘 감기 걸리면 고생하는데 아, 또 더불어서 또 저 감기 걸리지 말라고 걱정까지 해주고 고마워요. 시우군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약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지 저 바이러스가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 민호님께서 우리 신규식님 아까 사연을 들으시고 신규식님 지나온 추억 이야기 들을만 하면 궁금해지면 끝나고 또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집 시집 발간되면 서점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발간되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신규식님 시집 발간된다는 소식 알려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좋은 작품들 기대하면서 예가요 퀴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사 나갑니다. 한양천리 떠나간들 너를 어이 잊을 소냐, 선앙당 고갯마루 나귀마저 울고 넘네, 춘향아 우지 마라 달래었건만 땡땡땡 가슴속을 울리는 님이여, 아아아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이 가사 속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장군, 2번 대장부, 3번 사나이, 4번 남정네. 네. 워낙 유명한 곡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바로 이 노래 저희가 문제를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라도 또 가사만 들려드릴 때는 좀 알쏭달쏭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찾아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한양천리 떠나간들 너를 어이 잊을 소냐, 선앙당 고갯마루 나귀마저 울고 넘네, 춘향아 우지 마라 달래었건만 땡땡땡 가슴속을 울리는 님이여, 아아아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장군, 2번 대장부, 3번 사나이, 4번 남정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남인수의 감격시대. 우리 농부의 아들님께서 지금은 이제 밭작물 파종하시느라고 엄청 전투 중이시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에 살고 계신 우리 주순이님,

너를 어이 잊을 소냐. 선앙당 고갯마루 나귀마저 울고 넘네. 춘향아 우지 마라. 달래었건만 땡땡땡 가슴속을 울리는 님이여. 아, 어느 때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나. 이런 가사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장군, 2번 대장부, 3번 사나이, 4번 남정네. 정답 아시겠죠? 글쎄요. 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퀴즈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대구는 온종일 구름 끼고요. 바람이 솔솔 불어서 시원했습니다. 이미자의 이 세상 어디라도 신청해요. 대구에서 최송환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이어진 오기택의 고향 무정은 수원의 임순자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은 시원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네요. 우리 나영우님도 안녕하세요. 시원한 저녁이네요. 항상 기다려주는 7시입니다. 인사와 함께 일찍부터 찾아주셨고요.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도 시원한 흐린 날씨에 비가 조금씩 오더니 오다 가다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지금부터는 아인 들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주셨고요. 또 부산 진구 이상근님도 오늘 어제보다 시원했네요. 전에 한낮 땡볕에서 일하던 생각하면 이 정도야 뭐 참을 만하죠. 뭐라 해도 건강이 우선이죠. 더운 날씨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금천 기사님 오셨어요. 부산에 계시죠. 방긋방긋 방실방실 피어난 꽃본 듯한 우리 진행자님이십니다.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월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금천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또 평강공주님께서는 따님 식구들이 인도에서 이제 홍콩 경유해가지고 대구공항으로 도착했대요. 와,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그냥 오늘 좋은 말씀과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2부, 3부에서 같이 한 옛가요 퀴즈. 자, 옛가의 퀴즈에서 고른 곡은 바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김용만의 남원의 애수였습니다.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하고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입니다. 남원의 애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백년설의 대제항구 함께 하셨고요. 우리 부산진구 이상근님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3부에서 옛가요 퀴즈 함께 해주셨어요. 문제곡은 바로 김용만의 남원의 애수였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2번 대장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난 사연과 함께 참여도 해주셨고요.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정답 또 때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내주셨어요. 몇 분 문자만 소개하고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 부산 개나리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때 쓰는 남동생 달래면서 대장부가 울면 안 돼. 그랬어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해주셨어요. 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예. 네. 그리고 우리 금치원 기사님. 네. 땡해도 좋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내난군으로 할렵니다. 초지일관 소신 있는 네, 내난군으로. 여긴 보기에도 없어요. 내난군은.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네, 뒷번호 2515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2번 대장부 하시면서 설거지 하다가 늦게 듣고 보냅니다. 그래도 지각은 아니겠죠?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아유, 바쁜데도 또 찾아주셨네요.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부산의 이수익님. 예, 정답 대장부죠. 아름다운 인생은요.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옛가요 퀴즈 행운의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첫 번째 당첨자 대구 달봉이 알비님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뒷번호 7332 쓰시는 청취자님. 뒷번호 7332 쓰시는 청취자님 그리고 대구 달봉이 할비님 이렇게 두 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노래 들을 거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성함하고 주소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는 음악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이 귀국하셨다고 기쁜 문자 주신 평강공주님 청해 주신 나훈아의 꿈속의 고향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 이미숙의 돌아와 주오 이어서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아,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아, 나훈아의 꿈속의 고향, 그리고 이미숙의 돌아와 주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숙의 노래는 조금 이따 들려드릴 건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부산 우리 이상근님께서 네, 사연을 주셨어요. 아까 그 백년설의 대지향구 청해 주셨잖아요. 이 노래 들으니까 어르신 생각난다고, 돌아가신 어른이 좋아하시고 자주 부르시던 노래인데 생각이 아련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옛가요는 듣고 계신 여러분들 본인들의 추억과 옛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위에 어른들, 부모님이나 네, 또 이렇게 어르신들 떠올려지는 그런 옛가요도 많이들 있으시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 예전에 젊으셨을 때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서 부르시거나 흥얼흥얼 입에 달고 사셨던 그런 노래들 많이들 여러분들이 청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재아님, 오늘은 한참 지각했네요. 남은 시간 열심히 청취하고 힐링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아름다운 인생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방송이에요. 그 아름다운 인생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재아님. 또 부산 해운대에서 방현재님은 늦었지만 애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옛가요들이 저의 가슴을 후빕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전주의 이연숙님, 우리 부부가 다정하게 매실 손질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주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오늘 남편하고 시장에서 매실을 사왔어요. 아름다운 옛가요 들으면서 함께 매실주를 담그고 있지요.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노래만 듣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한 곡 신청해줘 하면서, 젊어서 함께 노래방 가면 남편이 좋아하고 잘 불렀던 남인수님의 울며진 부산항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이 다 함께 고향이 남원이에요. 이렇게 조금 아까 남원에서도 나갔었는데 문제로 그 남인수의 노래 울며진 부산항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감격시대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또 동일한 가수 노래는 선곡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다정한 두 분의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저희도 기분 좋게 상상했습니다. 당금주 잘 만드시길 바라고요. 매실주. 아, 이렇게 여러분들 요소에서 계신 여러분들과 사연 좀 했고요. 아, 우리 김고창님께서 추억의 옛가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공원 방송이죠. 아, 근데 우리 진행자님이 6학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6학년 맞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더 많으신 다수의 애청자분들이 저보다는 다 선배님이시고 누님이시고 형님이시고 다 그렇습니다. 거진 제가 막내 쪽이죠. 네, 6학년 초반이니까요. 노래 좀 띄워드릴게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우리 뒷번호 8555 쓰시는 청취자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성북동의 배용주님이 청해 주신 김부자입니다. 간다고 잊을 소냐.

서울 중랑구의 임혜자님께서요. 저 8호선입니다. 아임방송 애청하면서 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아임가족 여러분들도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늘 빌고 있어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임혜자님. 행복하시다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또 뒷번호 6331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그 옛날 그 집 앞이 그리워지는 저녁이네요 하시면서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인천의 도건님도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건님 잘 듣겠다고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끝곡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동네에 계신 부산 동네에 계신 구경욱님의 신청곡 시잠의 실버들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작은 화 하나도 잘 참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만 항상 참아야 한다고 말한들 그걸 귀담아 들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내일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참견을 하면 오히려 우스운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언하거나 내 의견을 보태기 전에 마땅히 나부터 먼저 돌아보고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일은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참견하다가 결국 일도 관계도 다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1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라. 상대방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건 참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그 전에 내 마음부터 내 마음대로 바르게 쓸 수 있는 내공을 먼저 키워야 하죠. 또 남의 일에 끼어들어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일부터 차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향한 시선은 잠시 접어두고 성가 세 곡 들으며 내 마음과 내 일부터 먼저 챙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119장 중생이 병들매,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흔히들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고 하죠. 팀워크가 끈끈하다는 건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틈을 원만하게 잘 채워나간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가끔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 흐름이 뚝 끊기거나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손도 안 대면서 사사건건 다른 사람 일에 감놔라 배놓아라 참견을 하다가 괜한 불협화음을 만들어 공든탑을 무너뜨리곤 하죠. 우리 마음을 쓰는 일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의 마음 하나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예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면서 그저 나를 좋아해 주기만 바란다거나 내가 하기 싫은 까다롭고 힘든 일은 슬그머니 남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눈앞의 업무든 사람과의 관계든 남의 영역에 끼어들기 전에 언제나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살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성규 견성과 솔성, 박재환의 우주의 본가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라. 무엇이든 내가 맡은 내 역할부터 똑부러지게 해낼 수 있어야 주변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같이 하는 일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죠. 마음을 쓰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욕심부리기 전에 내 마음 하나부터 내 마음대로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남보다 나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먼저 따뜻한 은혜와 상생의 손길을 건넨다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시비와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해어머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구도지인은 막생 겸양하고 수발 용맹지심하라. 숙겁선인을 미가지아니라. 그렇게 최대승자를 위한 설법이고 많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축구가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브라질에 가면 7~8살부터 받아요 걔네들을. 그럼 거기에서 공부한 받을 때부터 공부할 능력 있는 사람은 받겠지만 거기서 공부한 최상 그 축구팀에서 스카우트 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불법을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반야경을 공부하시면 최상근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학을 원컨대 모든 구도지인은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 도는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도는 원래 저는 생각할 때 도는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닿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실은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를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낙원세계에 살 거냐? 이것이 무량, 이것이 잠깐 행복이 아니고 잠깐 극락이 아니고 잠깐은 낙원이 아니고 무량수를 통해서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고 한량없는 세월을 살면서 무량겁에 한량없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하고 극락이고 낙원의 세계에 살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이냐, 그걸 찾는 것이 저는 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행복하고 낙원의 세계에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도를 닦는 건, 도를 연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극락이나 한시적인 어떤 공간에서만 하는 것은 낙원이 아니고 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무량수, 무량겁을 통한 한량없는 세월, 한량없는 공간, 한량없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고 극락이요 낙원이라요 되죠. 젊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중년이나 늙어서 노인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중간이나 노인돼서 잘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은 길게 잘 살고 싶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싶고 고생을 했으면 나중에 계속 잘 살고 싶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모두가 잘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도다. 영원한 낙, 변해서 고가 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고,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고, 영원한 강, 약이 변해서 약한 것이 변해서 강으로 가는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도라고 생각을 이제 바꿨던 것, 저는 바꿨어요. 옛날에는 도는 어렵고 힘들고 저 산속에 가서 오고 아니면 출가에서 오고 출가에서도 이렇게 한정을 갖고 오는 건데 지금은 출가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펴고 마음을 고치고 알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도지인은 도는 옛날식으로 산에 가선다든지 어떤 한정된 생각에 선다든지 한정된 상황 속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무량,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극락, 영원한 낙원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길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도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공간을 통해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다 구도지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도를 찾는 사람이죠. 행복한 뭐 수학과를 가고 싶고 영문과를 가고 싶은 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가기 위한 방법을 택한 거지 그거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 자체는 도를 닦는 건데 그 도는 어떤 거냐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극락, 영원한 낙원. 그게 나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그것이 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허지 마라. 이건 부정 뜻이죠. 부정인데 안이불자하고 예, 말막자하고는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아. 이건 뭐 아닌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취해라 이런 거지. 생, 겁이야. 겁은 겁낼 겁이에요. 이 겁은 겁낼 겁. 약하다는 거 알죠? 약하다는 거. 약하다. 강하의 반대. 겁을 내고 소심하게 약한 마음을 내지 마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 무엇에 대해서? 돌을 닦는 공부에 대해서. 돌을 닦는 데 대해서 나는 못해요.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약한 마음을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돌을 닦는 구하는 방법을 갖는데 겁을 내지 마라. 그리고 모름지기. 예, 모름지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모름지기. 이거 펴라. 아까 얘기했죠. 펼발. 펴다. 용맹. 날릴 용. 그 다음에 이거는 사나울맹. 사나울맹. 맹수 올 때 쓰죠. 사나울맹. 날래고 산업 강한 맛. 이제 짐승이 막 용감하게 뛰어나오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저도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처음에 출가할 때는 많이 겁이 많았죠. 내가 어떻게 살아?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끝까지 잘 살 수 있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뛰쳐나올 때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어떤 일이 당해도 내가 그걸 해내야지. 어떤 일을 당해도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발을 디뎠지.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해.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 이런 마음 가져도 못 나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생에 가장 큰 용기를 가진 것이 출가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어려움에서도 해야지. 어떤 힘든 일에서 나는 그걸 이겨낼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온 거야. 네,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겼고 또 이제 제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360명이었던 게 3학년, 1학년에 360, 60명씩 6반이었어요. 그러면 학교 전체는 1000명이 넘죠. 1학년, 1학년, 360명 중에 저 혼자 나왔으니까 360명 뿐이 아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원광대학, 원물교학과 온 사람은 저희 들어와보니까 7, 8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소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거는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각오가 아니면 출발을 못해요. 그렇게 용감하고 큰 각오를 가지고 그 마음을 펴라. 나는 못한다, 약하다 그런 생각을 놓고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출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맹지심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용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은 건 원불교 법을 믿었죠. 원불교 총부를 믿고 원불교 대종사님 법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그걸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만 가졌지 그거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용맹심을 내라. 왜 용맹심을 내도 되냐면 숙겁의 선인을 이건 잠잘 숙이죠. 원래는 잠잘 숙박업 할 때 이 겁은 이제 겁고 시간이 오래다는 겁 선한 착한 인 숙겁이니까 잠을 여러 번 잔 그 겁이에요. 여러 번의 자고 깨고 자고 깨는 게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많은 세월 속에서 선한 인연 불법을 공부했든지 스님을 스승님을 만났든지 어떤 현인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저렇게 잘 그런 선인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태어났을 것이다. 그것을 어찌 가히 알지 못할 거냐. 숙겁의 선인을 알지 못할 거냐. 이것은 가히 안다. 이거 못할 믿자잖아요. 용맹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히 알지 못하냐. 네가 어느 정도를 숙겁의 착한 인연을 가진지를 모르지 않냐. 저도 아까 출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생에 얼마만 공부한지를 모르겠어요. 금생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것을 네가 잘 모르지 않냐. 가히 알 것이냐. 모르는 점도 있을 거다. 그런 뜻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가히 알지 못할 거다. 충분히 다 알지 못할 거다. 일부는 알지. 내가 인연이 있긴 있는데 얼마만큼 크게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를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가히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는데 많이는 모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네가 많이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겁약심이 겁이 나고 두려운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겁, 겁낼 겁,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고 나약한 생각을 살짝 난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수컵에 얼마만큼 큰 인연을 만났고 얼마만큼 큰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금생에 우리가 대종사님도 뵈면 그 과거의 성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부와 귀를 갖고 계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것은 수컵에 예, 선한 인연을 많이 맺고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예, 태자로 태어난 일국의 태자로 된. 태종사님은 영광 그 어촌, 궁촌, 벽촌, 산촌이 다 겹친 곳 아니에요. 그가 예, 바다도 있지, 어촌, 농촌도 되지. 그다음 궁산, 벽지, 벽촌도 되지. 그런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 때 저런이 언제 얼마나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지은 것이 없으신 것인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수컵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각성자, 세시대 주세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전 대종사님이 법은 믿었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세성자시다. 대산용국사님께서 대종사님은 주세성자시다. 정산용국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주세성자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알지 못해. 우리가 대종사님 지금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 대종사님을 얼마만큼 다 아냐. 네가 공부 다 깨치기 전에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스스로도 그런 어른하고 대종사님이라는 어른하고 주세성자하고 100년 안에 이렇게 만난 인연, 수컵에 선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다 알 거냐.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네가 정말 네 의견을 정말 잘 알면 대종사님께서 설명하죠. 야, 100년 안에 나온 사람 나하고 깊은 인연이다. 그렇게 해도 잘 몰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신도영, 각산 신도영 법사님께서 제가 대학에 다니니까 동산선원의 그 교무님으로 계셨어요. 옛날에 있던 동산선원의 그 교무님으로 계시는데 방학 때 이제 오셔서 종국사님께 대산종국사 인사드린 걸 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문출신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금생에 전문출신 한 걸 잘 모르겠다. 근데 수컵의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컵의 과거의 약속을 해서 금생에 전문출신 하시나? 어째서 금생에 내가 마음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원불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다닐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으니까 금생에 태어나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한 것인데 저로는 전생의 약속이라고 하시니 과거 전생을 어떻게 알으시며 전생에 내가 전부 해야 될 때 약속한 걸 어떻게 알으셔서 저렇게 전생의 약속이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기도 당신도 나도 금생에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어른은 공부를 많이 고등학교 잘 다니시다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공부를 계속 못하시고 계시면서 출가를 하셨어요. 예, 편찮아 계시면서 이제 누님이 균타원님이시니까 말씀하셔서 이제 출가를 그때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금생의 생각으로는 출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출가를 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 이건 피리의 수급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신 걸 그 말씀을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금생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온 것은 전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지금은 저도 수컵의 약속이다. 수컵에 제가 세웠던 서원이 이어서 금생에 이렇게 이리관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퇴임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여기서 끝까지 잘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수컵의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리관제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중간에 많은 생각 오갔을 텐데 사실 중간에 변심할 생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렇게 처음 출가한 마음이 끝까지 계속 했던 것은 과거의 숙세에 저도 업인이 굉장히 중요했던가 보다 생각을 이제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의 선한 업인을 선한 인연을 다 알지 못한다.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제가 아 그랬겠구나 생각이 늦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겁약한 마음, 내가 못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자기가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마음 내니까 용맹지심을 이렇게 100년 안에 만났고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예, 나기 어려운 희유한 생각을 냈으니까 이것은 그 마음을 그대로 펴서 예, 사나울 생각 아주 용맹 있게 용기 있게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의 수급의 인연을 다 모른다.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컨대 모든 돌을 구하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옛날식으로 돌을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하늘천 따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법,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극락세계, 참으로 낙원, 어떤 것이 낙원세계고 어떤 것이 극락세계고 어떤 것이 행복한 세계인지 한량없는 세월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갖잖아요. 그것이 도를 구하는 말, 그것이 참으로, 근데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법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낙원이 무엇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극락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길이 도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한 인연을 다 모르지만 다 모른다. 그러니까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 네가 지금 잘 모른다. 그렇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아르켜 주신 거예요. 100년 안에 뒤에 두른 사람은 다다하고 숙세 인연이 깊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 약 불신 수승하고 감히 하열하여 생간조 지상하여 금 불수 지즉 종유 숙세 선근이라도 금단지고로 미제 기난하여 전전원의인이라. 만약에 믿지 아니해요. 뭘? 수승한 거. 이 수는 특별하다, 다르다. 남과 다른 게. 우월하게 다른 걸 수우래. 승은 원래는 이길 승인데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뛰어나다. 이긴다는 승인데 뛰어나다. 특별하다. 특수하다. 그런 승의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다. 어때? 네 스스로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달라. 좋은 면으로 특별하게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게 생각해. 달감자. 달다. 이 달감은 감초할 때 쓰잖아요. 감초가 단 것이잖아요. 그 쓰는 감초. 하열을 한 것을 달게 받아. 이거는 하열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열한 관계. 상에 중 하에서 아주 밑에 급. 그것을 달게 생각. 나는 부족해. 난 이걸 잘못해.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걸 달게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승하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다르게 멋진 사람이 멋지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나는 모자라. 난 잘못해. 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달게 생각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내는 거야. 낸다. 날생자. 갓난하다. 어렵다. 어려울 간 조는 막히다. 험하다. 험할. 험하다. 막히다. 어렵고 험하고 그런 생각을 해. 아, 나는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저렇게 돌을 닦는 길에 가는 길은 너무 어렵고 저 가는 길은 험하다.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가기는 너무 험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고 그런 생각을 스스로 내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는 길에 아주 힘이 부족한 아주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금생에 이제 금자 금생에 이제 지금 닦지 아니한 즉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건 높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록 숙세에 아까 했죠. 숙세 잠잘 속에 많은 생을 죽었다 깨났다 생사로 오고 가는 그런 많은 숙세에 선근이 있을지라도 내가 금생에 닦지 않으면 아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 어제는 하열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저건 나는 감히 못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공부하는 걸 끊어. 안 해. 그렇게 하면 비록 수급에 선한근이라는 건 불법을 공부했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있을지라도 비록 좀 금단직으로 금생에 끊은 아까 여기서 하열한 걸 달게 받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닥지 아니해. 그래서 이것이 끊은 거야. 금생에 끊어버렸어. 끊어진 이유로 이거 연고 이유 그런 이유로 그런 사연으로 이 밑자는 더욱 밑자네요. 더욱 채 더욱 있어 멋이 그 어려움이 어려울 난자 그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 왜? 내가 성근을 많이 가지고 있대도 안 닿기 때문에 금세 끊어버리니까 그 어려움이 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그 마음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이것이 더 커져. 이 세상은요 작은 것이 커져요. 좋은 것도 공부를 하면 커지고 이게 선근을 키우면 다른 것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잠깐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금생에 선근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더 선근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면 전전 원인이라. 이게 저는 펼쳐.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의는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리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의는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만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기어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의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에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지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사랑.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봉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다음날 아침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뿐하지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생각하다 보면 아, 감사 메모를 잊었구나 하고 깨달아요.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가다 보면 짜증은 사라지고 다정함만 남는 것 같아 하루의 마무리로 이만할 루틴이 없다 싶은데 가끔 잊게 됩니다. 요무념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마음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49절입니다. 집 한 칸을 짓는데도 석가래 못 하나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각자 기능대로 오직 교단과 세계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한없는 복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에 대종사를 뵙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스러움을 느낀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행감과 새로운 마음으로 3대력을 얻는 데 전력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시방에 밝히는 큰 사도가 되라.

우리 모두 각자가 석가래도 되고 못도 되어 교단의 집을 제대로 완성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체콥스키의 스트링 퀄텟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유니슨 퀄텟의 연주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숨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절 법률은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연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건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고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정 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법률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2교의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인생의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에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 개호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유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삼강 오륜과 인, 의, 예, 지를 가르쳐 수, 제, 치, 평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청정 무위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유, 불, 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일어나와 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2.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3. 광전이 여쭙기를 이런 상과 인관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간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나니라. 4.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5.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 로, 에, 락과 원, 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 정, 해,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후 또 묻기를 모든 의식 가운데 법신부를 상대로 하거나 열반인의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오직 무형한 마음으로서 무형한 세계를 상대하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한갓 신앙적으로 생각하오면 다시 더 이론을 붙일 것이 없사오나 만일 현실적 해석으로 본다면 무형한 가운데 서로 감응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우주 만유의 본원은 법신불의 체요. 그 체 가운데에 한 기운이 순환하여 천변만화를 행하는 것은 법신불의 용이요. 그 체용 가운데에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무엇으로 가히 말할 수가 없으나 항상 허령불매하여 엄연히 체용을 주재하는 것은 법신불의 영지니 체와 용과 영지가 다 법신불 하나이며 우리들의 육체와 기운과 마음도 또한 법신불의 한 분자로서 서로 통하여

열반인의 영을 상대하여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비록 어떠한 세계에 있을지라도 서로 통하여 감응되고 또는 그 위력이 미쳐가나니 이것이 곧 이론의 융통한 진리니라. 무선 전신을 이용하면 천만리밖에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며 무정한 식물도 그 주위에 비료를 주면 자연이 흡수할 줄 아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니 만일 이 둘 아닌 이치를 통달하며 또는 모든 현실이 다 무용한 가운데 근원된 이치를 깨친다면 무용한 마음으로서 무용한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과히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할 것이니라. 10. 또 묻기를. 열반인을 위하여 법요 행사를 하오면 영가에게 어떻게 공덕이 미쳐가나이까? 답하시기를. 법요 행사를 하는 것은 첫째,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요. 또는 제주나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또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 부지중 열반인의 해로가 혹 열리는 수도 있고 또는 헌공을 바쳐서 공사에 도움이 있으면 영가의 명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는 한때의 행사뿐 아니라 관계자가 그 영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하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수도 문종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그 음덕이 또한 그 영에 미쳐갈 수 있나니 이것이 다 무의자연한 이치를 따라 되는 것이므로 다만 현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능히 판단하지 못하나니라. 11. 또 묻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법신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모든 의식에 심고하는 예가 있사오니 서가모니 불이나 대종사에 대하여는 심고하는 예가 없사오니 법신불과 인격 부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며 신앙하는 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이것은 대종사께서 모든 신앙처를 통일하기 위하사 법신불 신앙법을 정하신 것이니 법신불은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재불 재성의 본성이신 바 재불 재성께서는 또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신 어른들이시니 그러므로 법신불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곧 재불 재성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되며 또는 신앙하는 도에 있어서도 인격 부처님이 계심으로 법신불의 진리를 알게 되고 법신불의 진리가 있으므로 인격 부처님이 이를 천명하시게 되었으니 신앙하는 도가 둘이 아니나 구분하여 말하자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적 신앙이요 인격 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봉이라고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9장에서 1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영원한 진리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병아리는 어미 달개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 클 수 있고 공부인은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적공해야 큰 도를 이룰 수 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께서 만들어주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놓아야 하느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고집으로 일관하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서운 업장인 줄 잘 알지 못하나니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5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나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일평생 불목한 이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서 있게 정진했을 따름이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지금 데려가신다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리라는 큰 소원으로 따라갈 것이고 살리신다면 세상 낙에 끌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새 높은 산은 내 뒤에 놓여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큰 신심과 큰 서원과 큰 공부심으로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고 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를 서원한 이후로 온갖 경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 부처가 되시었으니 나는 5천생, 5억생을 닦아서라도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력과 타력을 병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니 내게는 영생을 맡길 진리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모가 있고 영생을 같이 할 동지와 후진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하는 생각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배관을 잘하니 방이 이렇게 따뜻하도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공부인도 법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일하며 진리로 돌아가고 스승을 믿고 스승을 위해 일하며 스승에게 돌아가고 법을 믿고 법을 위해 일하며 법으로 돌아가고 회상을 믿고 회상을 위해 일하며 회상으로 돌아가고 사은을 믿고 사은을 위해 일하며 사은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일하며 자기에게 돌아가라. 특히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매달려 영생을 개척하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60. 대산종사. 열반하시던 해에 붓을 들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오 산열애시오 새불타시니라 라고 쓰신 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분만 열애 부릴 수 없나니 누구나 공부하여 법력을 얻으면 열애요 불타가 될 수 있느니라. 대종사께서는 이런 대도에 바탕하여 모두를 열애가 되게 하셨고 새 회상, 새 종교, 새 나라, 새 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교회 본사를 누구로 모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교도들한테 물으면은 누구로 모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본사라고 했으니까. 아이 기교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법신불 일원상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기교의 본사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선타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그렇죠. 나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우리가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묻고 대답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 이 말이죠. 이지만 대단히 미묘한 지금 이 질문이고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사를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지금 갖다가 대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사가 서가모니 불이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불은 대종사님의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연음불이죠. 예, 연음불요. 그래서 그 연음불을 제가 얘기를 할 때요. 금강경을 보시고 저 앞에 서품에서 하셨죠? 금강경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서가모니 불은 성중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기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수기. 수기가 뭡니까? 하, 맨날 얘기해도 다 잊어버려요. 예, 아, 좋아요. 예, 수기, 수기한다. 하, 저 지금 수기를 저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저한테 수기 받으신 분입니다. 예? 예? 아이고, 옥타우님, 제가 수기, 옥타우님 수기한다니까? 어떻게, 타님도 뭐 그래? 내가 수기해, 지금. 수기는 뭔가 하면요. 보세요. 저 서가모니 불의 수기불은 누구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수기를 하세요. 연등불. 아이고, 맨날 얘기해도 연등불. 연등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내 작불을 해가지고 호를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건강경 내용에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 내용에요. 너는 앞으로 그게 연등불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하세요. 너 부처가 될 거다. 아, 그 여 계시는 분들 제가 다 수기합니다. 아, 지금 덕타우님 앞으로 부처 되실 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고마워도 안 내. 아이고, 고마워도 안 해요. 고마워해야 된다 말이죠. 그게 이렇게 수기하는 거요.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수기하셨죠. 누구한테 수기하셨습니까? 하우, 미륵불 맞아요. 미륵불. 자, 미륵이 뭡니까? 미자가 뭔 미자죠? 찰미자. 예, 하타님 좋네. 찰미 럭 굴레럭인데 부처가 가득 찬 따는 뜻이거든요. 부처가 가득 찼다. 이게 뭔 뜻입니까? 어이 지금 부처 가득 찼다나요? 요 지금 부처님이 가득 찼네. 그렇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부처가 가득 찼잖아요. 그런 부처가 미륵불이 앞으로 올 것이다 소개하셨죠. 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본사다 할만하죠? 한데 하셨습니까? 하, 멋지죠? 이렇다 이렇게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이분하고의 어떤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전개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 대종경을 공부하면서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알고 나면은요, 정말 마음이요, 참, 그, 이제 아주 상쾌해지고 지금 그럽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대목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좀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것은요, 천지 부모 동포는 화신이고 법률도 주신바라, 이제 그러셨죠. 주신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그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원상과 이 사원과의 관계, 자, 일원상과 사원과의 관계, 일원상과 사원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앞에 내용에서도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불상이 우리들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시죠? 설명이 어려우나 법신불이 이렇게 지금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통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다 그러셨죠? 설명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은요, 천지를 통해서 어떤 제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까? 법신불이요. 천지를 통해서는요, 천지를 통해서는요, 어떤 지금 제복과 위적을 내려주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복을 내려주신가 하면, 이제 제가 최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시주의 위력. 시주는 뭡니까? 시주.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요, 천지는요, 우리들에게 베풀기만 하지, 대가를 바랍니까? 아, 천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대가 주라, 나한테. 아, 갚았어요? 아, 선타님 갚았어요? 안 갚았지. 전부 외상이요. 아이고, 나한테도요,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외상 기도예요. 외상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제가 외상 기도 많이 줍니다. 그 왜 그런 거면요, 시주를 해야 돼요. 참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천지는요, 법신불은 천지를 통해 갖고 주기만 하지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참, 이 엄청난 위력이죠. 이런 지금 위력을 천지는 우리들에게 지금,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베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강의에 딱 오는데, 두 분이요, 저 앞에 그 출입구 앞에 그 앉아가지고 뭐라고 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는 그 앉아서 동쪽에서 뜨는 햇빛을 쫙 쪼이면서, 근데 그 햇빛 쪼이는데 햇빛이 내 너희들에게 햇빛 쬐어주니 햇빛 쬐어 좀 깝내라. 갑 줬어요? 아이, 두 양반 줬느냐고요? 주도 안 하고는 이제 안 줬다고도 말도 안 하네. 아이고. 느끼지도 못한 때가 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주 그렇게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법신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천지는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부모는 뭔 위력 내리나요? 예, 대자비 제자비의 위력을 내리시는 거예요. 참말로, 이거 부모의 대자비.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자비를 별로 베풀 대상이 없으니까. 아, 이제 대상 있네요. 아, 다 제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요. 내가 지금 자비 베푼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게 자비.
그게 자비, 자는 뭔가 사랑자, 슬플비, 그러거든요. 자, 아이, 근데 또, 제자들도요, 제가 하는 제자, 미운 짓 하면은요, 하여간 정말 기싸대기 한데, 때리고 싶은 생각들 안 납니까? 우리가, 아, 인간 사는 사회 속에서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그 아픔도, 아니, 그게 그 지금 저 슬픔도 말이죠. 뭔가 하면요, 슬픔이 왜 난가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아이고, 참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자비의 부모의 자비의 위력이 말입니다.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죠? 현재 말입니다. 이 큰일이에요. 근데요,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도 자기 새끼 놓으면은요, 그 새끼에게 베푸는 것이 뭔가 하면 대자비예요.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아, 요새는요, 제비 같은 것도 와서 지금 집도 안 짓고, 뭐 제비 집 짓는 거 봤습니까? 예전에 제비 집 짓죠? 새끼 나가지고요, 전부 물어다 나르는 거 다 보셨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라고 하는 형을 통해가지고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대자비의 위력의 출처가 뭔가 하면 부모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동포는 뭡니까? 대 뭡니까? 협동. 예, 대협동.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지금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위기가 왜 나타납니까? 동포의 대협동의 위력을 실감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만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요. 그래서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연기라고 그걸 얘기를 했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게 뭔가 언적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동포예요. 동포라고 하는 형상은 말이죠. 나에게 다 그게 나의 삶의 근거가 된다. 말이죠. 그 존재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 마당이에요. 잔디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데 풀은 먼저 나대요. 아유, 풀이 먼저 나요.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제가 이제 마당에 풀 캐기 시작했습니다. 풀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풀도요, 참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요, 정원에 풀을 절대로 캐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뭘 한가 맨날 깎아요. 기계로. 제가요, 워싱턴 교당이, 아따, 엄청난, 그, 워싱턴 DC 있죠? 워싱턴 DC가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이런데, 이게 집 하나 서 있으면요, 정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층 집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 1층에서 타이로 탁 깔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 하룻밤 잤습니다. 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가서요, 뭐, 하다, 근데 타이로 깔아 놓으니까요, 세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하다, 못 쓰겠대. 이제 그러는데, 그 정문을,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리는데, 워싱턴 DC에 착착착착 돼 있는 그 비행기에서 보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이죠.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기계로 가지고 그냥 다 착착착 메고 그러지. 풀 캐는 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념과 그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는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건 관계인데. 근데 이게 뭔가만요. 이 대협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요, 다 뭔가면요,
식물도 동포입니다. 또 동물도 동포입니다. 미생물의 세계도 동포입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여름의 꽃 하면 수국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수국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변화무쌍함 때문에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한 꽃사전엔 수국의 꽃말이 변덕으로 기록되기도 했대요. 하지만 영국의 거친 기후를 견디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에서 진심이란 변덕과는 정반대의 꽃말까지 새로 얻게 됐는데요. 꽃이든 사람이든 한결같이 꾸준하면요. 결국엔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오해나 추측에 흔들리는 대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볼까요? 6월 23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딕펑스의 블루밍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게 참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 때문에 가까워지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저는 이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는 설령 잘못 끼워졌더라도 그 진심이 통할 때까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내 안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수국의 꽃말이 처음에는 변덕이었다가 진심으로 또 새로운 꽃말을 얻게 됐다니 이거 잘 몰랐었는데 멋진데요? 맞아요. 수국은 어디에 피어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 피어나느냐에 따라 뭐 흙의 성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꽃 색깔이 계속 바뀐다 그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도 수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국 화분을 좀 가져다 놓으려고 했더니 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색 수국을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어차피 키우다 보면 색깔이 계속 변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변덕에서 진심이 되기까지 그 꾸준함. 그래요. 오늘도 내 안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한번 지켜가 볼까요?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세간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4부에는 내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짓게 만든 내 주변의 행복과 감사는 무엇인지 우리 특화청의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겠습니다. 0182님께서 연하님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게 오늘도 맑은 아침입니다. 특화정 들으면서 아침의 맑은 기운을 함께 나눠봅니다. 보내주셨고요. 4253님께서 탐스러운 수국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저도 꽃 중에 수국을 참 좋아하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구경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수국도 막 색색깔 모여있는 그 공원 같은데 착 하면 너무 근사하죠. 8458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국에 변덕이라는 꽃말이 있었다니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변덕. 근데 변덕도 그러고 보니 어울리는데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뭐 모든 것들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요. 주얼리 원모 타임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빅뱅이에요. 붉은 노을.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주얼리의 원모 타임, 빅뱅의 붉은 노을 전해드렸어요. 어제 이맘때는 엄청 꾸물꾸물했거든요. 비가 오려나 비가 오고 있나 싶을 정도로 꾸물꾸물했는데 오늘은 또 엄청 햇살이 쨍하니 내리쬐면서 화창한 날로 출발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들은 어떤 풍경과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야기들 저희에게 담아 보내주시고요. 2부에 신청곡 왔자요. 자리 비워두고 있으니까요. 어떤 노래들로 함께 이어갈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범, 로꼬, 그레이예요. My Last.

박재범, 루크 그레이, 마이 라스트 빈지노의 아쿠아맨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워.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옥상 달빛 다이빙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잠시 후 우리 청취자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옥상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을 좀 이겨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소름이 오소소소소소 돋을만한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내가 아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저도 은사 작가도 겁이 많아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말고 그냥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한번 그 정도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워하는 건 대체 무엇인지 잠시 후 3부에서 신나게 수다 떨어볼게요. 미리미리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겠습니다. 101의 We Wanna Go 전해드리고 신청곡 왔자요 함께할게요.
1: 워너블 많이 기다렸죠.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염.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0413 고객님께서 6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5월도 바빴는데 6월도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바쁜 일부터 얼른 마무리해놓고 여유를 좀 찾아야겠어요. 라며 보내주신 IOI 갑자기 토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악뮤 소문의 낙원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0413 고객님 신청곡 왔대요.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바쁜 5월과 6월을 보내고 계신 0413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이오아이 갑자기,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악뮤의 소문의 낙원, 세 곡 전해드렸어요. 뒷번호 8092님이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체감상 목요일인 이유는 뭘까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매일 금요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주도 있었어요. 오늘 금요일이지? 아니 내일 화요일이야. 출근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주 내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부쩍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올여름 건강히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8092님도요. 이한철, 안예은, 여름 좋아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반상의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 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에 목을 쏘이면서 그 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2

이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3부에는 여러분이랑 저랑 신나게 가볍게 부담없이 수다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여름 하면 또 남양특 집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좀 무서운 얘기들을 나누며 오싹하게 만들어 더위를 이겨내보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무서운 얘기는 제가 못 들어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말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일단 뭐 여기까지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벌레도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뭐 각자 다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게 동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는지 잠시 후 우리 신나게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리사 아빠님이 어제 일 끝나고 대전으로 고고 딸내미 모시고 왔습니다. 기숙사 퇴실 방학이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쉴 때 푹 쉬길. 이제 아빠는 달린다잉 하시며 너무 너무 따뜻한 아빠네요 진짜로. 그나저나 이 대학교 친구들은 방학하는군요. 너무 부럽네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니 푹 자요. 좋은 꿈 꾸시고 일어나시게 되면 특가정도 함께 해주시고. 1432님 지난주 목요일 친구 생일 기념으로 민속촌에 한복 입고 추억 쌓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기억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막 부러워했었잖아요 제가. 정말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노래도 틀어주셔서 친구들에게 라디오 홍보도 했네요. 오늘도 특별한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민속촌 가서 한복 입고 찍은 사진 보내주셨는데 근데 너무 애기같이 나오셨어요 다들. 이런 표현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학생같이 나오셔서 그분이 맞으신가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한복이 너무 고운데요. 이거 빌려서 입으신 거 맞나요? 이게 본인들의 한복을 입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새 대여해주시는 한복들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아하고 은은한 너무 예쁜 한복을 친구분들과 싹 맞춰 입고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진짜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감도 안 올 정도의 표정들이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친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다니시고 저한테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약올라 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시의 파피 전해드리고 특정 반상의 문 엽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장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장반상회 TMI 대잔치. 야, 내가 파리 이래서 저기 뜨거운 물 좀 여기 잔에 부어줄래? 아니, 이 파리 왜 그러냐면 아 오늘 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간만에 새벽 운동을 나갔는데 말이야. 헉, 세상에, 아, 웬 고양이가 이렇게 코앞에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졌지 뭐야. 아이, 내가 원래 동물을 조금 무서워하거든. 아우, 아주 순식간에 그냥 소름이 호소소소소소소고 뒷목이 오싹한 게 그냥 더위가 싹 가시더라니까 뭘. 아우 정말. 아우, 그럼 마침 더운데 잘 됐다. 우리 각자 무서워하는 거 얘기나 하면서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한번 보내볼까?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좀 해줘. 오늘 커피는 자기가 타줘서 그런지 정말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자, 다들 마시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고.

특허청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하나씩 털어놔보기로 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4부에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10cm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주주시크릿 밤이 무서워요. 더블S501의 겁쟁이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나윤권 백지영이에요. 겁이 나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축처진

0: 명아입니다.
1: 예. Yeah.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동탄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버제 겁쟁이로 4부 시작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3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정반상의 TMI 대잔치에서는 여름맞이 남량특집 느낌으로다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5748님이 저는 빈그릇이요. 빈그릇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요? 분명히 맛있고 예쁜 색조합에 만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점점점 순식간에 그릇이 비어버린다? 너무 무서워요. 저 빈그릇 증후군 있거든요. 유유라고. 아, 진짜 진심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요? 왕. 순식간에 그릇이 비어버린다? 여기에서 약간 우소소소 소름 돋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087님, 저는 어릴 적에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최고로 무서웠어요. 예전에는 마당 한편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실 괴담도 어찌나 많았던지. 아, 맞아요. 화장실 괴담이 진짜 많죠. 어릴 때 그래서 아, 밤에 또 깜깜하니까 밤에 깨면. 저는 뭐 마당에 나가는 건 아니었는데도 밤에 깨서 깜깜할 때 화장실 가면 너무 무서워서 약간 옆방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했어요. 어떻게 알고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스럭됐을까요? 막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막 약간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 있잖아요. 아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7477님 저는 뱀이 무서워요. 그리고 벌만 보면 벌벌 떨려요. 혹시 얘네들이 상극일까요?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던데요. 아휴, 어쩌다가 이런 현실이.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하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뱀. 뱀은 사실 또 요새는 일상에서 만날 일이 없어서 약간 더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201님,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서늘한 기운. 그리고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 와이프의 뒤에서 나오는 무서운 기운. 그건 사춘기 아이를 둔 남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갱년기 와이프와 사춘기 애들 간의 기싸움이 벌어져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유유. 아, 그래도 눈치가 엄청 빠르신가 봐요. 현관을 여는 순간 그 집안의 기운을 싹 느끼시고 눈치를 탁 차리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래도 큰 복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상황 파악이 빠르면 대처하실 수 있잖아요. 그나저나 화이팅이에요. 웅이 아버지님, 와이프가 오빠나 자기야 라고 부를 때요. 어제도 그렇게 시작해서 파스텔 냄비 4종 세트를 샀네요. 아, 뭔가를 살 때 갑자기 다정해지는구나. 아내분이 오빠 혹은 자기야 라고 부르면 갑자기 결제를 하셔야 되는 순간이시군요. 그래도 웅이 아버지님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행복하신 거 아니신가요? 88082, 요즘 제 심장을 가장 쫄깃하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무서운 말은 바로 사춘기 아들 녀석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입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바빠집니다. 알아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언제 한다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국 저는 하루 종일 궁금해하고 아들은 하루 종일 태평하고 마지막엔 결국 제가 알아서 하게 되네요. 크크크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쵸,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늘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알아서 안 하겠다는 건지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건지 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아, 그래요. 8808님 너무 재밌네요. 죄송해요. 저는 재밌어서. 7128님 저는 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바닷가나 계곡인데 물놀이의 재미를 느껴보질 못했답니다. 저도 한 번쯤은 시원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고 싶어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유유 하셨는데 그래요. 7128님 아마 이 정도시면 뭐 배워보려고 노력은 하셨었을 텐데 그게 좀 되게 마음 같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들이 다 뭐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이나 바닷가나 놀러 간다고 하면 7128님 진짜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0890님 이맘때쯤이면 휑하니 비어버리는
통장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 지금 한창 오싹오싹할 시기네요. 그렇죠? 통장이 지금 한창 소름 끼칠 시기이기는 하네요. 제 카드는 대체 누가 그렇게 신나게 쓰고 다니는 걸까요? 라고. 그래서 늘 말도 안 돼. 이만큼 쓸 리가 없지. 이렇게 명세서가 오면 봐봐. 막 다 봐. 만 원, 2만 원 이건데. 뭐 이게 합쳐서 이 정도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 합산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소름이죠. 자, 여러분 뭐 무서운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든 우리가 또 일상을 잘 이겨내고 살아내고 또 무서운 것들을 살살살 잘 피해가면서 또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과감하게 나의 무서운 점을 공개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디오의 노래입니다. 괜찮아도 괜찮아.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2: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3: 아주 나이스.
1: 뒷번호 4107 쓰시는 분, 지난달에 입사한 주임님이랑 너무 잘 통해서 출근길이 즐겁습니다. 그동안은 제 또래가 없어서 조금 심심했는데요. 요샌 잠깐 짬내서 커피 마시는 시간도, 점심 먹고 산책하는 시간도 너무 재밌네요. 서화정님, 어제는 너무 시원했어요. 바람이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시원하게 불어줬어요. 오늘도 그 바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색다른 오늘을 선물 받아서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벌써 덥다 싶은데 짜증은 밀어내볼게요.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파이팅입니다. 연아님도용. 뒷번호 9273 쓰시는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의 계절이 와서 행복해요. 이번에도 아주 야무지게 챙겨볼게요. 벌써부터 신나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했고요. 진 알비델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가 부르는 달리기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대정경 인도풍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노래 하나, 추억 둘. 문득 어린 시절 집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생각이 났어요.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사를 해서 갑자기 길어진 번호였는데 그게 어떻게 선명하게 다 떠오르는지 신기했습니다. 번호가 떠오르니까 그걸 외웠던 나름의 공식도 생각났고요. 전화번호가 앞뒤로 좀 비슷했던 친구네 집 번호며 중고등학교 출석 번호들도 하나씩 생각났어요. 뭐가 하나 깨어나면 다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걸까요? 누가 알아봐줄 것도 아니지만 혼자서 너무 뿌듯한 이 숫자에 대한 기억력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전화번호는 그렇게나 안 외워질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진우션 전화번호. Yes. Yeah.